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15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함께 들었습니다. 제철 음식들은 이 잘 챙겨 먹는 것도 이 사는 재미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건강과 컨디션 잘 관리하는 방법이죠. 비타민, 뭐 아미노산, 오메가3 이런 거 따로 안 먹어도 계절마다 자연이 선사해주는 제철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김기동님 사연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에 출근하러 갈 때마다 더울수록 잘 챙겨 먹어야만 된다고 아내는 얼음 가득 넣은 시원한 콩물을 꼭 챙겨주네요. 아내의 그 헌신적인 마음에 늘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생각에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러브레터에 글 띄웁니다. 아, 아침마다 일자리에 이제 시니어 일자리 네, 출근하러 가시는데 거기에 또 시원한 콩물 챙겨주시는 부인. 그 아침 시간이 참 사랑스럽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좀 쉬시는 거죠? 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8952님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 신청곡 주셨고 이정호님께서는 바다새의 바다새 청해 주셨습니다.

8984님 사연이에요. 경찰 공무원 퇴직 후 텃밭 농사 짓고 있는 남동생이 옥수수 21통을 택배로 보내왔는데요. 곧바로 찜솥에 올릴 수 있게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왔네요. 동생 내외의 따뜻한 마음과 남매 간의 애틋한 정이 동시에 느껴져서 울컥했어요. 감사와 훈훈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그 정말 이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주셨다면 정말 마음 엄청 배려한 거네요. 왜냐하면 그 선물 받았을 때 옥수수가 맛있긴 하지만 그 옥수수 껍질 잔뜩이잖아요. 그거 처치하는 것도 사실 아 아무튼 그런데 동생분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김화자님 옥수수 맛있게 드세요. 저는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숙님께서는 현미님 붓글씨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오 먹향 맡으며 마음을 다스리니 더위도 잠시 잊혀집니다. 붓글씨 잘 배워서 가훈 써서 집에 걸어놓을 계획입니다. 네, 붓글씨 좋죠. 이 먹물이 잘 이렇게 갈려진 먹물은 요즘은 그냥 먹물 따로 팔던데요. 액체로 돼가지고.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붓글씨가 숙제였 그 과이 국과에 있어서 그 먹을 갈아서 벼루에다가 붓글씨를 썼었는데 하, 먹향 좋죠. 신선노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숙님 부럽습니다. 그 시간이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붓글씨 네 좋죠. 최영식님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신청곡 주셨죠. 오늘 준비했고요. 4629님의 신청곡 원미연의 혼자이고 싶어요도 오늘 들려드립니다.

몸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문득 찾아간 시골 초등학교. 햇볕 따가운 운동장에 사람 그림자 없고 일찍 하는 여선생님의 풍금소리 미루나무 이파리 되어 찰찰찰 하늘 오른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한동준, 장필순이 함께 부른 내 마음의 풍금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여름방학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갑자기 옛날 어린 시절에 들었던 풍금 소리가 아련하게 그리워져요.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 페달 밟으면서 풍금을 치시면 참새 같은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 소리는 옆 교실에도 퍼지고 학교 운동장 가득 퍼졌었죠. 주현미의 Love Letter 노래 이어드립니다. 신청곡 강태식님 신청곡 이영준의 사랑한 후에 백은희님 신청곡 한마음에 말하고 싶어요. 지금 들려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67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중식당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일도 많고 힘든데요. 일보다 더 힘든 게 남편이랑 얘기 안 하면서 지낸 지도 일주일이 돼가네요. 혼자서 식당 일에 육아에 많이 지칩니다. 현미님 목소리와 노래로 위로받고 있네요. 아, 지금 그러니까 1677님 남편분이랑 다투신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요. 근데 얘기는 안 해도 같이 그 식당 혼자서 식당 일에 육아에 이러신다 그러니까 조금 이건 버거운 거 아닌가 싶어요. 다투고 말은 안 해도 같이 일은 하셔야죠. 1677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988님께서는요. 굿모닝 주현미님. 아침마다 음악과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엔 습기와 열기 때문에 후끈후끈하네요. 저도 여의도 노상 주차장에서 일하는 이표숙입니다. 오, 여의도요? 어디요? 어느 건물? 어디 주차장? 어느 지역? 어느 건물 앞인지? 아, 여의도 그렇군요. 밖에서 일하시면 정말 더운데. 9988님, 이표숙님 파이팅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그럼 여의도에 똑같이 같이 있네요. 있는 거네요. 아,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442님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청해 주셨어요. 임재호님께서는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신청곡 주셨고요. 같이 들을까요?

0: 안전하게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주현미의 Love Letter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이윤수의 이젠 떠나가세요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권 이동하는 길들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오늘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더 가서도 동산 요금소부터 춘천 분기점 쪽으로 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동선 지방방향인 강릉 쪽도 부곡과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 사이와 만종에서 원주까지 구간구간 밀려 지나고요. 반대 인천 방향 호법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는 갓길로 옮겨진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이 밖에 서울 쪽 경부선 청주 휴게소 일대로도 사고 정체 남아 있고요. 더 가서는 수원 신갈과 달래내 나들목부터 반포 쪽으로 반대 부산 방향도 망양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와 천안 분기점 또 대전 터널 일대로 내내 밀려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0: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휘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보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조미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누비며 장거리 배송하는 남편에게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름엔 반찬이 쉽게 상해버리니까 상하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나이가 68세인데도 초딩 입맛이라 더 어려워요. 그래도 남편이 먹고 나서 맛있다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남편분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다면 진짜 맛있었다라고 자주자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신이 나서 도시락 싸주실 거예요. 아셨죠? 김대만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휴가 내고 농사일 도우려고 시골집 왔는데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집에 굴러다니던 아버지의 고무신을 주셨는데요. 신어보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크크. 비에 젖어도 아무 상관없고 맨발로 신고서 여기저기 일 다니다가 나중에는 수돗물로 헹궈서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좋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도 이 고무신 신고 밭일을 다 하셨겠지요. 이 사연을 쓰면서 고무신에 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옛날 노래가 기억났어요. 둘 다섯의 얼룩 고무신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엔 장마철에 장화 신는 분들도 많지만 장화보다 훨씬 더 간편한 게 고무신이죠. 여름에 비 오면 그냥 맨발에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슥슥 물에 씻어서 이렇게 두면 금방 마르고. 다들 고무신에 관한 추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효옥님은요. 제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나오면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 팝송이 원곡이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들었었는데 13살 소녀였던 저는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었네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나이였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 상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 김상희 씨의 여름밤의 추억 들려줄 수 있을까요? 와, 제가요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바로 진추화가 노래했던 One Summer Night을 번안해서 김상희 씨가 불렀던 곡이더라고요. 이 곡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은 가수들이 불렀었는데 오늘은 김상희 씨가 번안해서 불렀던 여름밤의 추억. 이효옥님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함께 감상해 볼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오광자님 사연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제 생일 앞두고 양고기집을 예약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닭도 먹어보고 소도 먹어보고 돼지도 먹어봤지만 양고기는 난생 처음 먹는 거라 괜히 설레고 두근거렸는데요. 먹고 나서 맛있다고는 했지만 남편과 저는 집에 와서 말했네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한테는 삼겹살이 최고라고요. 크크. 그래도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양고기 맛보게 해준 우리 아들과 며느리 고맙고 칭찬합니다. 하춘화의 난생 처음도 신청해 보아요. 아, 그래요. 양고기도 이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드님과 며느님 덕분에 양고기 처음 맛보는 기회도 가지신 거네요.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삼겹살 듣고 맛보고 즐기시면서 건강하세요. 김세황님은요. 부모님 모시고 펜션 하나 빌려서 온 식구 다 같이 놀고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바깥 구경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펜션 안에서 바비큐 해먹고 다같이 고스톱도 치고 놀다 보니 1박 2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날씨 좋을 때 또다시 뭉치기로 했습니다.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신청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 사는 게 뭐 재미 뭐 따로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온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그쵸? 게임도 하고 그렇게 다 같이 웃는 재미로 사는 거죠. 가을에 또 모이신다고 하셨는데 참 다복하시네요. 전민재님도 사연 주셨어요. 요즘 아내랑 밤이면 밤마다 골뱅이 소면에 맥주 한 캔씩 마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 애들이 모두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나니 둘이서 심심한 차에 이렇게 밤에 한 잔씩 하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이러다 둘 다 술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없이 TV만 보는 것보다 맥주 한 캔씩 하다 보니 대화가 더 많아져서 좋네요. 아내가 소맥을 원하는 눈치지만 소맥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신청합니다. 그래요? 오, 골뱅이 소면에 시원한 맥주 한 잔, 한 캔. 이런 여름, 이런 여름밤엔 최고죠. 시원한 맥주. 에이,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아내분과 한 잔씩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근데 이 매일 드시는 게 살짝 걸리니까 가끔씩은 맥주만 건너뛰어 보세요.

네. 홍미화님은요. 동네 친구들 5명 나이를 합해서 나누면 평균 71세인데요. 어쩌다 모이면 항상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러 다니기로 했답니다. 따로 뭘 배우기는 부담스럽고 문화생활 해보자 약속했네요. 이번 달 영화는 제가 고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에 뭘 봐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들려주세요. 오호. 아우,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다 같이 모여서 영화 보는 거? 이거 참 좋은데요? 이런 여름에 극장 가면 에어컨 빵빵해서 시원하고 또 다 같이 재밌게 영화 보고 나면 할 얘기도 더 많아지고 진짜 괜찮은데요? 이번 달 영화 재밌는 걸로 잘 골라서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신청곡들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강우태님 사연입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고 회식을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평소에 너무 요구사항 많고 깐깐하게 구시는 박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에 괜히 멋져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부르신 노래가 남진의 빈자 아니었는데요. 평소엔 쪼잔한 모습을 많이 보이신 분인데 노래할 때는 진짜 조직의 보스가 마이웨이를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노래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남진 씨의 빈잔? 오, 그쵸. 참 멋진 노래죠. 이 노래를 박 사장님이 진짜 잘 부르셨나 봐요. 이렇게 쪼잔하다고 생각했던 분을 멋지다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 네, 강우태님 사연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장애희님은요, 제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넘게 아팠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아픈 거 빤히 알면서 남편이랑 아들내미 둘 다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무슨 죽까지 끓여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아프면 좀 걱정을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고 세탁 바구니엔 옷이 한가득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러시면서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신청하셨는데 아이고 아니 좀 서러웠겠어요. 그죠? 저도 좀 약간 화가 나는데요. 아니 제가 볼 땐 그동안 장애희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신 거 아닌가요? 남편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냥 자기 빨래 자기가 하라고 그렇게 해버리세요. 뭐든 다 해주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에휴. 김홍일님도 사연 주셨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손님은 오지 않고 배달 주문도 오지 않아서 중국집 가게 지키며 라디오만 듣는 날이 많았는데요. 창밖에 빗줄기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불렀던 노래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한동안 못 들은 지가 오래돼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김홍일님 중국집 하시는군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해요. 여름엔 주문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참에 잠시 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러브레터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다 같이 들어볼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주현미의 Love Letter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모노의 넌 언제나입니다. 편안하게 잘 쉬어가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Love Letter에서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Love Letter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시간 들어 상행선도 붐비는 곳이 있는데요. 경부선 서울 쪽입니다. 옥산에서 청주, 수원 신갈 일대로 차간격 좁혀 지나다 달래내 부근 1, 2차로 버스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금토 분기점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가 극심한데요. 이 정체 시 구간인 반포 쪽으로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도 남사와 천안, 또 대전터널 중심으로 차가 많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에서 모가, 진천터널 일대와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경기 충청권 정체도 꾸준한 편입니다. 강원권에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에서 서종,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 더 가서도 내촌 부근으로 내내 차가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손시연님이 주셨습니다. 두 달 만에 들어와 보네요. 잘 지내셨나요? 정말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G-Park. 거짓말 하고 있어. 정말 그리웠다면 샵8910으로 문자 한 통 보낼 여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라디오쇼를 멀리 하신다면 제가 진짜 더 잘해야 되겠네요. 예. 한 번이라도 더 웃기고 좋은 선물 드릴 수 있게 KBS가 도와주시기 진짜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불경기예요.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찬혁이 부릅니다. 멸종위기 사랑.

자,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제 이번 주 잘 보내고 8월 한 10일, 15일만 넘어가면 약간, 예, 약간 처서가 오지 않나, 처서? 그죠? 예, 예. 아무튼 저 더위 먹지 않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잘 드시고 처서는 8월 23일이네요. 예, 아직 멀었네요. 예. 자, 아무튼. 아, 8월 7일이 입추네요, 입추. 야, 입추가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남았어. 예, 여러분, 입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추까지도 덥긴 할 거예요.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해도 참 알차고 재밌는 날이죠.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 틀어드리고 선물 야무지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시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후에 여러분들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라님이 주셨습니다. KBS에서 이승철 씨 콘서트 한다는데 쥐파 게스트로 안 나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죠. 이번에 KBS 한가위 대기획으로 이승철 형님 콘서트를 연다는데 KBS 순회부는 왜 저를 부르지 않은 건지 듣고 계시다면 빠른 검토 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만 제가 이승철 쇼에 나가든 말든 볼륨만 조금만 더 높여주시기 바라요. 0911님이 주셨습니다. 생강밭에 생강보다 풀이 더 많아요. 내가 생강을 키우는 건지 풀을

맛집이면 30분 정도. 근데 더워서 만약에 기다릴 때가 시원한 데가 있으면 기다리고, 아니면 없으면은 땡볕에 기다리는 것보다 딴 데 가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권기현님이 주셨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직장까지 남초 회사인 35살 확신의 솔로입니다. 여자 만날 기회가 제로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인연을 찾아야 하나요? 뭐 저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예, 그 사이에서도 이제 뭐 자매도 있을 거고 남매도 있을 거고, 아 그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자꾸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다녀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직장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4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거게 놀고 분위기에 취해 제가 계산했는데 오늘 보니까 술값이 20만 원 나왔네요.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술값 나누자고 해도 될까요? 아, 그냥 추잡스러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20만 원이면 좀 나오긴 나왔다. 이게 아이고, 이게 보통 보면은 술 취하면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친하게 지면 좋아요. 저는 아니에요. 자, 2945님이 주셨습니다. 전 남친이 8월에 결혼한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이별은 없는 법, 가서 행복을 빌어줄까요 말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냥 성인 표시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태여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행복을 빌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 그런 또 사정도 있는데, 그죠? 그냥 성인 표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쿨의 노래입니다. 결혼을 할 거라면.

자, 김주원님이 주셨습니다. 3교대 근무라 주말에도 일해요. 예, 주말에는 구내 식당이 문을 닫아 밖에서 사 먹는데요. 주로 실장님이 사세요. 실장님이 몇 번쯤 샀을 때 저도 한 번쯤 사면 좋을까요? 3번 정도? 3에 1번 정도는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기준은 뭐 알아서 잡으시고요. 김현아님이 주셨습니다. 30대 후반 여잔데 취미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혼자 힐링하는 법 좀 추천해 주세요. 글쎄요, 이게 저도 힐링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악기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악기 무조건 악기를 배우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남자든 여자든 여성분들은 특히 피아노를 무조건 학원을 다니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 피아노 이런 것들을 너무 썩히지 마시고 좀 더 연습해서 예. 연주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참 즐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꼭 악기 하나 정도는 기타라든지 피아노 정도는 배우는 게 어떨까. 그러면 노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붙이면서 노래하긴 그랬잖아요. 궁빡 궁빡 라빠빠 이거 그러니까 기타나 코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은성님 주셨습니다. 80대 중반인 우리 할머니가 요즘 라디오쇼 듣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이제 알아서 아쉽다고 하시네요. 예, 뭐 저 우리 80대 우리 어르신이신데 예, 혹시 저 동년배들 모이는 모임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클럽 이런 데 가셔서 꼭 좀 말씀 좀. 아이고 저 박명수의 앱, 아이고 잘하더라. 응? 어디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피자. 아이 피자 좀 맛있게 나눠 드시고요. 김명선님 주셨습니다. 6년 만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 불렀는데 에어컨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에어컨 끄기 전에 송풍으로 한 시간씩 말린 보람이 있네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저 사나 요새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2주 후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다 필터 빼가지고 물로 싹 헹궈내고 딱 넣었는데 안 맞아요. 다시 낄 때는 열어놨어요. 사람 불러야 돼. 최송아님이 주셨습니다. 아이가 주말마다 점심에 짜장라면 끓여달라 했는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매주 인스턴트 괜찮을까요? 뭐 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도 많이 먹을 땐 주에 두 개도 끓여 먹어요. 예, 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예, 맛있게 끓여주세요. 예, 맛있게 먹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 기분이 좋아지니까. 화사의 노래예요. 마리아.

깍밤님이 주셨습니다. 출장길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버스에 두고 내려서 당황했는데요. 기사님이 버스 사무실에 맡겨주셔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7537 우리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이. 예,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워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헬스클럽 갔는데 제가 비듬이 많아가지고 비듬 샴푸를 새로 사가지고 쓰고 그때 놓고 왔어요. 정신벌이다. 2만 원인데. 아! 가서 물어보면 있겠죠. 예, 김연숙님이 주셨습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신문지에 쌓인 와인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사위가 유럽 신혼여행지에서 사다준 비싼 와인인데 아껴먹으려고 뒀다가 홀랑 까먹은 거 있죠. 고급 와인 득템해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기분 좋으셨어요? 예, 예, 얼마나 좋으셨어요? 예, 아, 사위가 그래도 좀 사람 괜찮네. 비싼 와인을. 근데 저는 와인을 자주 먹진 않지만 가끔 한 잔씩 마시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주 마셔요. 2418님 생후 33일차 우리 아기 등에 센서가 있나 봐요. 눕혀놓으면 자꾸 울어요. 어쩌죠? 아이고, 원래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있다가 엄마 숨결이나 아빠 숨결 이렇게 안고 있다가 놓으면은 바로 울죠. 그건 당연히 33일 됐으니까 그러죠. 330일 됐는데 그러면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33일 때는 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꽉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나 구룡님 주셨어요. 우리 아들 군대 휴가 나와서 복귀하는 날인데 오늘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와서 순천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기차를 놓쳤습니다. 제가 지금 부대까지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언제 철들까요? 야, 군대를 갔는데도 그 정도면 좀 더 군생활 더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제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김동환님 주셨습니다. 전 지금 관악산 정상에 와 있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명수 형님 목소리도 감미롭고 너무 좋네요. 야, 관악산 정상까지 가서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우리 김동환님 진짜 얼굴 평생 동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이키의 노래입니다. 여름이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2905님이 주셨습니다. 너튜브 알고리즘에 하와수 15야 콜라보가 떠서 뒤늦게 봤어요. 이 더위에 상암에서 추격전 찍으셨던데요. 우리 명수형 날지마 날지마. 예, 고생한 김에 나영석 PD님이랑 계속 인연 이어가주세요. 아 진짜 아,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왜 저는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만 다녀야 되는지 아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나영석 PD님 앞으로 계속 좀 이번을 인연으로 저는 김태호와 나영석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여진님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동네 떡볶이집 꾸댕떡에서 명수님 사인 봤어요. 은평구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예고 좀 하고 오셔주시지. 근데 최근에 제가 은평구 떡볶이집에 간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저 토요일은 밥이 좋아하나 그런 뭐 먹방 할 때 간 것 같아요. 예예. 예. 아무튼 나중에는 제가 저 SNS에 올리고 갈게요. 자, 1539님이 주셨습니다. 결혼한 언니 집에 갔다가 사돈 총각 친구를 봤어요. 완전 제 스타일. 형부한테 소개팅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해서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잘 되게 응원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돈 총각이랑 이렇게 해도 연결이 돼도 되나? 괜찮나? 쌍사돈인데 괜찮나?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 아무튼 아니 뭐 둘이 좋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예, 아무튼 뭐 좋은 자리 한번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2607님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조카가 드디어 140일 만에 뒤집기 성공했습니다. 예, 하도 안 뒤집길래 뒤집기로 뒤집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힘으로 훌쩍 돌아 누웠네요. 기특해 죽겠습니다. 오늘 축하 파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조카라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예. 아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찰납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예뻐해주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좀 미안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축하할게요. 자, 김여울님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니 선풍기 주문했는데 주소 입력을 잘못해서 전 남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전 남친이 아직도 절 못 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니 선풍기가 사랑의 오작교가 됐지 뭐예요. 잘 만나볼게요. 아니 전 남자친구 집을 얼마나 퍼줬길래 그쪽으로 주소가 있어. 참나. 아이고 아무튼 작은 선풍기가 시원한 어떤 그 순간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작교 잘 건너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의 노래예요. 너였다면.

2995님이 주셨습니다. 남편한테 제습기 하나 사자고 했더니 일주일째 가격 비교만 하고 있네요. 이러다 여러분 다 가겠어요. 그게 나는 남편 작전인 것 같아. 잠깐만 더 비교해보고 아니야 아니야 곧 이제 입추 오면은 확 세일한다? 그때 사면 돼. 그때. 그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차피 내년에도 써야 되니까 예 가격 비교 잘하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작업실이 지하라서 예 항상 제습기를 틀어놓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습기 진짜 누가 만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제습기가 그리고 공기청정까지 같이 해줘요.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로 만들면서 하니까 예 아무튼 저 그런 좋은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돌멩이님이 주셨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선물로 달팽이 크림을 엄청 사왔네요. 제가 한식당을 해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데 습진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아들 덕분에 호강합니다. 모든 자식이 다 효자가 될 수 없고요. 모든 자식이 다 불효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셋 중 하나는 효자가 있어요. 효녀가 있고요. 예, 걔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 아주 이제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배추님이 주셨어요. 요즘 인후염 증상이 한 번씩 올라와서 약국에 약 사러 가는 길입니다. 지팡은 평소에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목소리 관리를 특별히 안 하고요.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예. 그리고 와서. 예, 집에 항상 목을 풀어요. 방송 전에. 그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돈 내고 배운 거라서 여러분께 못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보통은 아주 그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 시간 하면 돼요. 따라 하지 마세요. 저만 하는 거니까. 에픽하이 그리고 조원선이 함께 합니다. 해픈 엔딩.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술 먹고 과음한 다음 날 네, 가겠습니다.
0: 예, 예.
1: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하나 있고요.
0: 아, 웃겼어. 아, 웃겼어. 야, 솔직히 웃겼어. 야,
1: 아, 감사합니다.
0: 기대도 안 하는데. 자, 뭡니까 이게? 1번 양치질, 2번 바느질, 3번 숨바꼭질, 4번 낚시질.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1: 금비.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말의 퀴즈 정답은 1번 양치질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아, 소란의 노래입니다. 딜리버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근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긴 오늘 날은 무척 덥고요. 토요일 주말을 맞아 어디를 지나시든 대부분의 도로가 크게 혼잡한 편입니다. 휴가지를 향하는 차들로 강원권 이동량도 꾸준해서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내촌 부근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영동선 강릉방향도 서창 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부곡과 용인 일대 호법에서 이천 사이 로 밀려 지나고요. 더 가서 강원권으로는 원주와 동둔의 하이패스 일대로 속도 줄이다 면옴 부근으로는 2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여파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일대로 갓길에서 정리 중인 사고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송내 부근 양방향 정체 꾸준한 가운데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성남부터 서하남 쪽으로 긴 구간 더딥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이천입니다. 도화지의 바탕색은 보통 흰색이죠.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의 바탕색을 소리로 표현한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무음일까요? 아니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의 바탕색은 파도 소리고요. 숲속의 바탕색은 뭐 바람 소리나 혹은 나뭇잎끼리 사그락사그락 부딪히는 소리겠죠.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도 배경음이 늘 있죠. 뭐 선풍기 소리, 창밖에 매미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 각자 방에서 뭐 하는지 꼼지락대는 기척 같은 거요. 그 소리들이 모여서 오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때요? 듣기 좋은 멜로디처럼 잘 흘러가고 있나요?

0: 오늘 7월 25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Hugh Lewis and the News의 Stuck with You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어. 험난하긴 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 당신밖에 없고 당신한테 딱 붙어있는 지금이 아주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미영 씨 사연 주셨죠? 12시 저의 멘탈 지킴이 백뮤직 놀러 왔어요. 오, 미영 씨 멘탈을 저희가 지켜주고 있군요. 오늘도 2시간 행복할게요. 백천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3272님이 백천이 형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오늘 첫 손님이 잠자리네요. 지금 제자리 옆에 살포시 앉더니 안 날아가요. 잠자리도 더운지 에어컨 밑에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저 빨간 잠자리 봤습니다. 얼마 전에. 진짜 잠자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평일에 조용하던 집도 주말에는 조금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집에 있을 테니까요. 그 사이에 DJ 천이가 끼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음악으로 덮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사연 버리지 않아요. 잘 챙겨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선물처럼 배달하겠습니다. 보내보세요. 문자 참여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가입해 주세요. 잠시 광고 듣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9156님이 청하셨죠. 이 노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물이 하나 나왔다라는 정도의 풋풋한 팝 새내기였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내 모든 사랑을 당신을 위해 아껴둘게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미 임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타깝고 복잡한 사랑의 감정이 담긴 노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듀서고 싱어송라이터가 아닐까요?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이었습니다. 10월에 내한 공연도 잡혀있더라고요. 전설의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네요.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가 다가오는 게 느껴져 라는 노래였습니다. 신선영 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더니 살짝 어지러운 거 있죠? 동료가 준 소금 사탕 하나 먹었더니 좀 괜찮네요. 백뮤직은 저한테 소금 사탕 같은 안정감을 주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선영 씨 감사합니다. 소금 사탕 와 진짜 더위 먹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약간 현기증 나면서 어지러우면 큰일입니다. 이 수박도요. 소금을 쳐 먹으면 아주 더 단맛이 납니다.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자존감과 용기를 노래하는 곡이에요. 난 호랑이의 눈을 가졌어. 내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는 소리를 곧 듣게 될 거야 하는 노래. 케이티 페리가 노래하는 로어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현실 씨가 Imagine Dragons의 Believer를 청하셨죠. 보컬이죠. 댄 레이놀즈의 아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날 무너뜨렸던 고통이 날 더 강하게 만들고 신념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해줬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두 곡 이어 듣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Lore, Imagine Dragons의 Believer.

Imagine Dragons의 Believer, Kate Perry의 Law였습니다. 언제든지요, 좋으시면 다시 신청하세요. 꼭 뭐 영어로 스펠링 맞게 하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한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콩이나 문자 사연처럼 글자 수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를 긴 호흡으로 마음껏 하세요.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오늘은 이경숙 씨 사연 소개합니다. 저는요, 친구들이 딸 얘기하는 거 들으면 늘 부러워요. 다들 어쩜 그렇게 딸이랑 절친인지. 독립하거나 결혼을 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친구처럼 수다를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은 아니에요. 어릴 때도 결혼해서도 살갑게 자기 얘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잘 있는지 궁금해서 톡을 보내면 돌아오는 답은 자음 두 개, 응 할 때 이응 이응, 아니면 오케이 할 때 이응 키읔, 이게 끝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서 애가 이렇게 무뚝뚝한 건지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친구가 공연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공연장이 딸아이 회사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톡을 보냈죠. 딸, 엄마랑 지아 아줌마랑 공연 보러 너희 회사 근처 가는데 맛집 추천 좀 해주라. 그런데 답이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달랑 맛집 위치만 보내주더군요. 엄마, 공연 잘 보고 오세요. 이런 말이라도 몇 자 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먼저 연락하나 봐라. 혼자 삐친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알려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딸한테 톡이 왔어요. 엄마, 식당 잘 찾아가셨어요? 근처에서 근무하는데 못 가봐서 죄송하다고 아줌마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빙수 가게가 있는데 거기 맛있어요.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디저트로 맛있게 드세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칭찬이 쏟아집니다. 너희 딸이 어릴 때부터 속이 얼마나 깊었니. 엄살 한 번 없이 자기 할 일 다 알아서 하고 얘가 진짜 진국이야 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잠시나마 옹졸하게 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는 마음을 한 가닥 담아 문자를 보냈죠. 딸, 오늘 고마웠다. 아줌마도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 밤늦게서야 답이 왔어요. 이응 두 개, 이응 이응 이렇게요. 그 답장을 보니 역시 이래야 우리 딸이지 싶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그 이응 두 개를 뚫어져라 들여다봅니다. 이 안에 대체 얼마나 깊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보면서요.

사연 쓰고 답을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어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가장 뭉클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 모녀로 나온 메릴 스트립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불렀죠. Slip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노래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래처럼 어느새 훌쩍 자라서 점점 엄마 품을 떠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사연 주신 우리 이경숙 씨,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 이응 이응 이응 키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겁니다. 뭐 이응자는커녕 다음 날 돼도 톡에 그 일이 사라지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아이랍니다. 우리 사연 주신 이경숙 씨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보내서 선물 받았다 이러면은 단문자가 아마 이응이응 내지는 이응키읔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쓸데없이 내 얘기를 긴 답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희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을 남기시면 좋아요. 분량 제한 없고요. 신청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저희가 골라서 틀어드릴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더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강영실 씨가 청하셨죠. 약간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어쿠스틱 사운드로 사랑받는 가수고 작곡가고 프로듀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캐런 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내 사랑을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건네고 있고요. 영국 팝의 전설 클립 리차드의 The Young Ones를 임샛별 씨가 청하셨네요. 우린 젊잖아요. 사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불꽃이 타오를 때 사랑해야죠.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캐런 앤이 노래하는 Not Going Anywhere, 클립 리차드의 The Young Ones,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세련되게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클립 리차드의 The Young Ones. 그전 노래는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였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좋은 노래 두 곡 이어듣고 가죠. 가수이고 배우인 바비 달린이 노래하는 Dream Lover입니다. 매일 밤 꿈에 찾아오는 완벽한 꿈의 연인을 노래한 거예요. 제발 혼자 꿈꾸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노래. 이어서 엄혜영 씨가 청하셨네요. 에릭 칼맨,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에릭 칼맨의 노래 Hungry Eyes입니다. 오랫동안 널 바라볼 때마다 자꾸 설레.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줘 라는 노래예요. 두 곡 이어듣죠.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새 1부 끝곡 전할 시간 됐네요. 1부 끝곡은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라는 노래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비빔밥 코너가 이어집니다. I'll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자욱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충청과 중부지방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쪽, 송내 부근 양방향 정체가 꾸준한 가운데 이 일대 모두 빗길입니다. 차 간격은 더 좁혀졌습니다. 또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에서 서하남, 상일에서 토평까지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초월 부근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논산전환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사이로 7km 구간 오늘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밖에 돌발 구간들인데요. 충청권인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수안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이 모두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또 영동선 인천 방향도 반월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는 둔대 분기점부터도 밀려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빈 게이의 노래 Let's Get It On 듣고 왔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달콤하고 어떨 땐 거칠게 울부짖는 깊이 스미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소울의 전설, 뭐 소울의 아이콘 그렇게 얘기하죠. 마빈 게이. 그러니까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감정에 솔직해지자 이런 노래입니다. 나하고 같은 마음이면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라는 노래. 마빈 게이 Let's Get It On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입니다. 여러분들 단축 버튼 1번에 꼭 저장해 주세요. KBS 콩 앱으로는 전 세계에서 만나고 있고요. 자, 인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0: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평일에 아쉽게 선곡 기회를 빗겨나간 노래들이 많죠. 그 노래들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시간이죠. 비빔밥 코너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합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뭐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0: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0: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0: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0: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일양약품.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따로 먹으면 아쉬운 재료들이요, 함께 비벼지면 완벽한 한 끼가 되죠. 이 시간엔 자리를 못 찾은 신청곡을 한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다양한 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이 시대도 다양하고요, 장르도 다양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비빔밥이죠. DJ 천이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궈서 고소하게 배달합니다. 6833님, 하루에 15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오, 15시간이나요. 지금은 도시락 배달해서 드신 거 수고하다가 차 세우고 보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청량제 같은 방송 백뮤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를 청하셨어요. 우리 4931님도 같은 곡을 청하셨죠. 이 곡은 부제가 있어요. 김미 김미 김미 A Man After Midnight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혼자 밤 보내기 싫어요. 나 외롭단 말이에요. 자정 지나면 멋진 남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얼핏 들으면 아니 남자가 그렇게 좋다고, 너무 노골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외롭다는 거죠. 아바는 다른 가수들이 본인들 노래 샘플링하는 걸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데 허락을 받아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돈나입니다. 마돈나가 제발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직접 손편지를 썼다네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나온 노래가 바로 헝업이란 노래죠. 진호갑 씨, 더워요 더워 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를 청하셨네요. 이 노래는 0333님도 청하셨어요. 듣고 계시겠죠? 나 너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네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귀

2023년에 역주행을 한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후로 잔인한 여름이 아니라 매년 아주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여름 연금송이 된 거죠. 이어서 8470님이 청하신 제이슨 데룰로의 Want to Want Me라는 노래. 89년생 테일러 스위프트와 동갑내기 가수예요. 제이슨 데룰로. 우리나라 가수 박진영 씨가 본인이 작업한 곡에 JYP하고 자기 목소리랑 이름을 넣어요. 이 제이슨 데룰로도 곡마다 제이슨 데룰로 혹은 데룰로 이런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기로 유명합니다. Want to Want Me는요. 네가 나를 원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네가 날 원하기만 하면 난 네 거야. 너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직진 고백송입니다. 아바의 Gimme Gimme Gimme, 테일러 스위프트, Cruel Summer, 제이슨 데룰로, Want to Want Me.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비빔밥 코너 함께하고 있어요. 노래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제이슨 데룰로 One to One Me,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아바 Gimme Gimme Gimme였어요. 노래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토요일 2부에는요, 평일에 선택받지 못한 신청곡이 기사회생하는 시간이죠. 비빔밥 코너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김영숙 씨가 줄리아 포뎀의 Happy Ever After 청하셨었죠. 깊고 분위기 있는 목소리 주인공이에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줄리아 포뎀의 노래입니다. Happy Ever After 이름은 예쁜 동화의 엔딩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랑 노래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곡이에요. 남아프리카에서는 행복한 결말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현실의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예요. 이어서 김윤숙 씨가 The Blow Monkeys의 Digging Your Scene을 청하셨죠. 80년대 아주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들려준 영국 밴드입니다. The Blow Monkeys. 이 노래도 겉과 속이 다른 노래인데요. 곡 분위기는 아주 흥겨워요. 근데 가사가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입니다. 그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나온 80년대 후반은 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클 때인데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주제를 슬프게 부르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일부러 더 밝고 흥겹게 만들었답니다. 네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슬퍼. 이건 신의 보복이야. 김은경 씨는 뽀송뽀송 제습기 같은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서 M2M의 Don't Say You Love Me를 청하셨어요. 노르웨이 소녀 듀엣이죠, M2M. 근데 40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따로 또 같이 활동하고 있나 봐요. 이 노래는 그 당시에 15, 16, 그때 부른 노래래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줘, 이렇게 상큼 당돌하게 밀어내는 노래예요.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습도 제로의 뽀송뽀송 청량한 목소리 함께 이어듣겠습니다. 줄리아 포뎀, Happy Ever After, The Blow Monkeys의 Digging Your Scene, M2M의 Don't Say You Love Me.

M2M이 귀엽게 노래한 Don't Say You Love Me, The Blow Monkeys의 Digging Your Scene, Julia Fordham, Happy Ever After 세 곡 듣고 왔어요. 이번에는 김선정 씨가 캐리언 런의 I O U 청하셨죠. 캐리언 런은 독일 부부 듀엣입니다. 그 우리나라 90년대 드라마죠. 애인이란 드라마요. 유동근 씨, 황신혜 씨가 출연했던 거기에 흐르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뭐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이 노래가 나왔죠. I O U 난 당신한테 빚졌어요. 사랑의 빚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건 당신 덕분이라는 감사와 사랑의 노래예요. 이어서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2473님이 청하셨었죠. 음악계에 보면 그 데모곡이 정식 노래가 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한테 주려고 대충 가이드식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걸로 가자 해서 곡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노래도 그런 케이스예요. 당시 제임스 잉그램이 무명이었는데요. 가이드 용도로 불렀는데 나중에 편곡자 퀸시 존스가 듣더니 야, 이 목소리 누구야? 당장 데려와! 이래서 정식 음원으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대스타가 되죠. 사랑하지만 자꾸만 어긋나는 연인이 왜 우리는 오래가지 못할까?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Just once,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실수를 바로잡고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애절한 노래입니다. 제임스 잉그램이 KBS에 왔을 때 저하고 만났는데요. 그 선한 눈빛. 제 손을 꼭 잡고 한 손을 제 등 뒤에 올리고요. 몸을 거의 밀착시키고 마치 연인처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걸 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결혼식 장면 같다고 그랬었어요. 김정은 씨, 저희 집은 1층이라 습기가 많아요. 이번 주는 내내 제습제를 바꿔야 했답니다. 습기가 싹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사라 보은의 A Lover's Concerto를 청하셨죠. 뭐 미국의 전설의 재즈 보컬리스트죠. 사라 보은. 아름다운 자연의 빛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의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영화죠. 그 접속의 한 장면에서 흐릅니다. 한석규 씨,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영화죠. 잠시 습기 걱정 잊으시고 노래에 빠져보죠. 자,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212님이 점심시간마다 백뮤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고등학교 밴드부 시절에 미쳐서 연주했던 노래가 문득 떠오르네요. 당시엔 저희가 뭐라도 된 양 가죽 자켓 챙겨 입고 레드 칠리 페퍼스의 아더사이드를 주구장창 연습했었거든요. 베이스 소리에 가슴 뛰던 그 시절 친구들도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오, 실력 있었네요. 이 노래 연주할 정도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의 밴드죠.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 아더 사이드, 다른 쪽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답니다. 밴드가 한창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약물 중독으로 하늘의 별이 된 멤버를 떠올리면서 만들었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아더 사이드 들으면서 내일 일요일 낮 12시 약속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발령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경주에 이어 대구 달성 남부와 전남 광양, 경북 고령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은 3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보다 정체가 덜한 편인데요.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는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동상주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7536님께서요. 응디 토요일마다 학원에 다니는데 끝날 시간 맞춰서 아빠가 데리러 오셨네요. 아빠 덕분에 편하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차에 채널 고정. 은비트 덕분에 귀호강하면서 갈게요 하고 해주셨어요. 아유 아버님이 너무 스윗하시네요.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님하고 데이트하시는 거예요? 아유. 가시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가시고요. 아니면 어머님께 전화 걸어서 집 앞에 나와 있어. 우리 드라이브 가자.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네요. 저도 우리 성원이 크면 이런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행복한 상상, 기분 좋은 미래를 그려보면서 시작해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오유진의 하니하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토요일마다 아빠가 데리러 오신다고 너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빠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엄청 다정하고 스윗하고 아빠랑 그렇게 막 살갑게 막 아빠 아빠 하면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아빠가 막 공주야 이러면서 아직까지 제 나이 되도록 제 친구는 아빠가 공주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9877님께서 아버님이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저는 대학교 때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아빠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아빠가 먼저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하철 내려서 만나자 하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제가 먼저 아빠 팔짱도 끼고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아버님 센스 있으시네요. 지하철 내려서 아는 척하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오영숙님께서 응디 저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신랑이랑 같이 농막에서 캠핑을 즐깁니다. 둘이 있어도 참 행복해요. 그게 우리 부부만의 데이트이자 낭만이랍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그 농막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거. 그 부부만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낭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드려요.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지분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세요. 반지분들의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장태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남편은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오는 날도 많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라디오가 제일 좋은 친구이자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운전하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노래 선물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낸 사연 듣고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의 애창곡으로 신청할게요. 응디 예쁘게 포장해서 잘 전달해 주시겠어요? 장태숙님께서 남편분을 위해서 노래 선물해 주셨어요. 아유, 남편분 성함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면서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을 텐데. 아유, 운전일 하시는구나. 진짜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 밤낮 안 가리고 운전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 운전대 잡고 이동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태숙님 남편분 운전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어? 우리 와이프 이름인데? 맞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요. 좋아하시는 노래들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김정호의 하얀 나비, 태진아의 동반자, 그리고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띄워드려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정호의 하얀 나비, 태진아의 동반자,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이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딸의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요즘은 오히려 딸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하고 말이죠. 별 생각 없이 시장이라고 했더니 20분 뒤에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고는 이러다 허리 아프다니까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순간 웃음이 나더군요. 예전엔 제가 딸에게 밥 먹으라고 겉옷 입으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큰 부자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지만 이렇게 예쁜 딸이 제 곁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 항상 엄마 걱정해주고 챙겨줘서 고맙다. 엄마는 네가 웃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현수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유, 맞죠? 어릴 때는 엄마가 우리를 키워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 솔직히 딸이 엄마한테 잔소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저도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아유, 걱정되니까 그러죠. 걱정되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현수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용임의 사랑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홍진영의 엄지척, 그리고 박상철의 너무 예뻐, 그리고 조항조의 고맙소까지 네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김용임의 사랑님,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너무 예뻐, 조항조의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김연숙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작게 떠서 시간을 보니 새벽 6시였죠. 남편은 주말이면 날씨가 궂을 때 빼고는 매번 동네 산에 오릅니다. 근데 저는 피곤해서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다 큰맘 먹고 하루는 남편을 따라 동네 산을 올랐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걷고 있는데 그 속도를 맞추려면 저는 거의 뛰어야 했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부터 화장실도 가고 싶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제 입에서는 연신 아이고 힘들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잡아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다음부터는 혼자 와야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표정을 보니 함께해서 좋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산에 다녀와서 간단하게 과일과 커피를 마시고 시어머님과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참 바쁜 주말이죠. 그런데 이런 날은 두 배로 행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투정도 묵묵히 들어주는 우리 착한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은디, 노래 선물 배달해 주시겠어요? 연숙님께서 아주 다정한 남편분을 두고 계시네요. 정말 그 산에 매번 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뛰다시피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기는 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연숙님께서 남편분을 위해서 노래 선물해 주셨습니다. 애녹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소명의 사랑하니까. 그리고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송가인의 평생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외출하실 때는 물과 양산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떠나거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전운전과 함께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초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일직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일직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유천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였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2284님께서 딸이랑 제빵학원 다니는데 오늘은 트위스트 모양의 꼬인 과자를 만들었어요. 갓 구운 빵이 너무 맛있네요. 좀 전에 끝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빵을 그렇게 먹고 점심 또 들어가나 봐요. 아, 트위스트 모양의 꼬인 과자 너무너무 맛있겠네요. 아, 진짜 빵은요 사실 갓 구운 빵이 제일 맛있어요. 뜨끈뜨끈하게 그거 쭉 찢어가지고 후후 불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그렇게 보통 빵 만들면 그거랑 우유랑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점심은 건너뛰기도 하는데 그 또 점심은 또 따로 있나 봐요. 배가 따로 있죠. 안지컷님께서 응디, 제가 며칠 전에 길에서 누굴 봤는데 기억이 도통 안 나서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나치고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6년 전 월급 안 주고 잠적했던 옛 사장이었습니다. 어머머, 제 몹쓸 기억력을 한탄했네요. 근데 만약에 기억이 났다고 하더라도 가서 제 월급 떼먹고 가신 분이시네요. 제 월급 주세요. 이렇게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옛날에 그 무명 시절 때 뮤지컬하고 아직도 못 받았어요. 100만 원. 진짜 일을 했으면 돈을 줍시다. 에? 진짜 세상에서 돈 떼먹는 사람이 제일 나빠.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아유, 정말. 지커님도 참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신미래의 꽃마차, 조명섭의 꽃피고 새가 울면, 그리고 진혜성의 얄미운 세월.

0: 안녕하세요.
1: 주말엔 은기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썸머, 여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빠르게 골라서 대답하는 게임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저는 짜장면을 골랐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저는 바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저는 여름을 골랐어요. 왜냐고요? 저는 반짝이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추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여름이 더 낫다고 잠깐 생각할 뻔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장마철 비 피해도 무섭고요. 그리고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걱정되고요. 반짝이분들도 더워서 고생 많으시죠? 여름 되면 직장인들은 기다리던 휴가를 떠날 수 있고 학생들은 신나는 방학을 맞이하고 달콤한 제철 과일도 맛볼 수 있고 시원한 바다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고요. 장마와 태풍에도 잘 대비해야 합니다. 뭐든 뭐 100%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죠. 그래도 여름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을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만한 게 또 없죠? 여름과 어울리는 트로트를 듣는 것. 자, 지금부터 빛나는 트로트에서 선곡한 노래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홍지윤의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박지연의 바다 사나이, 그리고 배아연의 나 놀러 갈 거야.

홍지윤의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박지연의 바다 사나이, 그리고 배아연의 나 놀러 갈 거야 듣고 왔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기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얼마 전부터 반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매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재님께서 응디 매미 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생각했습니다. 크, 진짜 여름이 왔구나, 올 게 왔구나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매미 소리 맘맘 들으면 여름이다 이 생각이 바로 들죠. 그리고 1389님께서도 점심때 베란다에서 매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가봤더니 방충망에 매미가 붙어서 어찌나 열심히 우는지 깜짝 놀랐어요. 매미가 성량이 좋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들려 하고 보면은 방충망에 붙어있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큰 나무 같은 거 우리 뭐 어디 놀러 가잖아요. 펜션이나 무슨 어디 놀러 가면은 그 자리 잘못 잡잖아요. 방 창문 앞에 나무 큰 거 있으면은 그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엄청 큽니다. 정현희 님께서도 응지 작년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매미 허물을 주워서 그걸 휴지에 곱게 싼 다음에 집으로 어찌나 많이 가져오는지 제가 혼비백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매미 허물을 모을 생각에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요. 얘들아 우리는 제발 가져오지 마, 엄마 부탁이야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길에 보면은 또 매미 허물 많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휴지에 싸서 들고 간 친구는 처음 봤네. 매미를 잡는 친구는 봤는데 매미 허물을 가져가는 친구는 또 처음이네요. 아 참 매미 허물이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매미는요 땅속 애벌레 생활을 하다가 어느 여름날 세상에 나와서 마지막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그렇게 얼음벌레가 된 매미는 수컷이 맴맴맴 하고 열심히 울면서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거래요. 매미 소리는 여름을 대표하는 소리 중 하나잖아요. 가끔 너무 크게 들려서 귀가 멍멍해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름을 대표하는 매미 소리가 사라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죠. 매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트로트 곡들 중에서 매미와 관련된 노래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유진의 매미. 이 노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시원한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노래예요.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반짝이 7083님께서 응디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7월 말과 8월 초에 가장 많은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7말 8초에 맞춰서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드디어 8월 초로 휴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있지만 다음 달 초에는 어딘가로 떠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멋진 여름 휴가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다에 누워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부디 우리 7083님의 여름 휴가가 그리고 우리 반제분들의 여름이 무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전유진의 매미, 나훈아의 기장갈매기에 이어서요. 나상도, 정슬, 곽지은이 부른 바다의 누워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매미,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나상도 정수의 곽지은의 바다에 누워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방학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놀이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구문서님께서 응디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완전 더 열심히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고 보기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리고 결혼 후에 우리 반자이분들이랑 말이 좀 더 잘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나영의 아이라이의 추혁진의 카스바의 여인.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김다연의 굿샷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사람도 자동차도 쉽게 지치는 날씨인데요. 장거리 이동하신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중간중간 휴식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고척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수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부근, 다시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삼랑진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끔요, 사람이 참 잔인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얘기가 아니고요. 전자무기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벌레를 전기로 지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빛과 함께 타닥 소리가 날 때마다 아싸! 뭔가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악당이 따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진짜 무서운 악당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죠. 모기를 잡고 파리를 죽이면서 마치 배트맨의 조커처럼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마트에서 정육 코너 지날 때요. 프라이드 치킨이나 삼겹살 구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우습고 말이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자연에서는 엄청나게 잔인한 포식자예요. 먹이사슬의 최강자들이 함께하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꿈꾸자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쿨라의 모기야 듣고 왔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벌레 한몫하겠죠. 벌레 진짜 너무 싫어. 벌레 잡는 도구가 또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녹색 그 동글동글한 모기향을 피웠었잖아요. 이 모기도 죽지만 나도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그 모기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뭐 스프레이형도 있고 액체형도 있고 벌레 쫓는 초음파 기기까지. 저희 예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 밤신 촬영할 때 정말 모기들이 조명을 엄청나게 켜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극중 그 의상을 딱 입고 안에다가 초음파 기기 그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벌레를 쫓으려고 의상 안에다가 숨기고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전자모기체는 정말로 직관적입니다. 전기 충격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니까요. 모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싶지만 벌레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아주 아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보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0: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는요 9255님이 보내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뛰는 사람들끼리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같은 층 사람도 모른 척 하는데 말이죠. 역시 운동에 에너지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문자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운동할 때처럼 에너지 교환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여정님. 아빠랑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카트에 넣으시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특가라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마트 특가는 365일인데 말이죠. 하시면서 한여정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마트 가면 매번 특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렇구나. 365일. 그래서 저도 특가에 끌려갖고 생각 없던 거 산 적도 많은데, 아, 요걸 몰랐네. 한여정님 문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816님은요. 주말에 거실에서 가족끼리 영화 한 편 보기로 했는데 영화 시작 20분 만에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는 배우 이름 맞히시다가 딴 얘기로 빠지시고 결국 저만 끝까지 봤습니다. 2816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운전 연수를 시켜달라길래 옆자리에 탔습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아들아 그냥 학원 다녀라. 제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가족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9253님 아시면서 왜 옆에 타셨어요? 진짜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우, 나는 안 그래. 항상 그러죠. 아유, 내가 가르쳐주면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돼서 들어오곤 합니다. 925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6810님이 그리고 3811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스가 노래합니다. 지금 이대로.

어스의 지금 이대로 듣고 왔습니다. 정현주님, 조카가요. 저를 보더니 삼촌은 왜 웃을 때도 피곤해 보여? 아이들은 가끔 진실만 말해서 무섭습니다. 우리 정연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은 진실만 얘기하고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눈은. 근데 진짜 피곤한 그런 컨디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주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릴 테니까 어여어여 피로 떠나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07님은 지난주 수요일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강아지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왔어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그 순간 아 오늘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5507님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왔는데 하염없이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아무 얘기 없는 것보다 왔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5507님이 보내주셨고 아버지가 평생 운전을 하셨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도 한 2, 3년 전에 면허를 반납하셨어요. 저 울었잖아요. 저희 아빠가 꽤나 오랫동안 이 운전하는 일에 종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 면허를 반납할 때 우리 아빠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 8917님이 보내주셨네요. 그쵸? 괜히 마음이 짠해서 제가 운전해서 바람 쐬러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편하게 창밖 구경도 해보는구나. 자주 모시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917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조카랑 끝말잇기 하는데요. 제가 자꾸 칩니다. 모르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아는 단어인데 순간 잘 안 떠오르시는 거겠죠. 조카가 마지막에 삼촌 공부 좀 해 이러는데 자존심이 뭉개졌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지셨어. 언젠가는 이기고 말 거야 하시면서 5824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쿨의 너의 집 앞에서 4178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시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주말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로 찾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청플리는 서민기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학창시절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친구들과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노래방으로 달려가 실컷 노래를 부르던 일. 또 코요테나 쿨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용돈을 한푼 두푼 모으던 설렘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하루는 H.O.T. 형들이 수원으로 공연을 왔던 날입니다. 친구들과 큰맘 먹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공연장에 갔는데 가보니 저 같은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얘네들도 다 수업을 제끼고 왔다는 거지? 너무나 자유로운 얼굴로 공연을 즐기는 또래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H.O.T.를 직접 본다는 마음에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와, 공연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CD보다 박진감 넘치는 라이브, 기가 막힌 댄스. 공연이 끝난 뒤 아쉬움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노래방으로 직행했죠. H.O.T.와 잭스키스, 코요테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부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던 그 하루가 아직도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의 작은 일탈은 청춘의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열창했던 노래 H.O.T.의 행복,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코요테의 순정.

청풀리 서민기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콘서트는 좀 다르죠. 이 가수들의 실제 목소리와 호흡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짜릿하고, 그리고 많은 관객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 현장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눈과 귀가 호강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콘서트. 그 느낌을 우리 서민기님이 사연으로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추억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꺼내서 언제든지 떠올려봐도 행복하잖아요.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풀리로 찾아갑니다. 이번 주인공은 장승은님의 사연입니다. 27년 전 일산 신도시에 살던 저는 서울에 나가려면 늘 자유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꽉 막히는 일도 드물어서 창문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시원하게 달리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볼륨을 한껏 키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를 직접 녹음해서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CD도 있었지만 제 자동차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 듣는 아날로그의 낭만이 있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였는데도 좋아하는 노래는 몇 번이고 돌려가며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대는 그 감성 모르겠죠?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달리는 자유로. 이번 주말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자유로를 다시 달려보고 싶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볼륨을 높인 채 그때 그 노래들을 들으면 20여 년 전의 청춘이 다시 찾아올 것 같네요. 자유로에서 신나게 들었던 내 최애곡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장승은님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다 카스트 테이프에다가 좋아하는 곡도 쫙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곤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볼륨을 높여 진행할 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딱 눌러갖고 녹음하려고. 그 노래 딱 나가요. 그래서 아싸 나왔어 하는데 이 곡은 H.O.T의 행복. 아, 이브 누나가 망쳤다며. 왕곡을 깔끔하게 녹음하고 싶었는데 이번 누나, 이번 언니가 끼어들었다며 이런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들으면 좀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색연필인가? 그걸로 테이프 이렇게 감아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아날로그 추억이 있네요. 오늘 척불리에 소개된 서민기님과 장승은님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어요. 이 곡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Like this.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차량 관리도 평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냉각수와 엔진오일, 타이어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면 한여름 도로 위 돌발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 먼저 성남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 사이로 정체 심한데요. 이 사이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김포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김포요금소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수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빠져나와서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들어볼 영화 음악은 2004년에 개봉했던 로맨스 영화 If Only의 주제곡입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이 직접 부른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If Only에서 제니퍼 러브 휘시 부른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최근에 재개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연인과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면 만약 이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상상해봤을 이 질문을 애틋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1밖에 모르던 사업가 이안이어 사랑하는 연인 사만다를 사고로 잃고 난 뒤에 기적처럼 그날 하루를 다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남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여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제발 이번에는 말해라. 한 번만 더 안아줘라. 이렇게 속이 타기도 합니다. 이프 온니를 인생 로맨스, 눈물 버튼 영화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감정을 완성한 노래가 바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입니다. 극 중에 이 사만다가 졸업 공연에서 직접 부르는 장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알려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오늘 한 번 더 표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If Only 만나봤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 라라랜드 토토본 오늘은 2007년 가요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매주 토요일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 토토보.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2007년으로

떠나볼 겁니다. 2007년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2007년에는 말이죠. 남녀 모두가 스키니진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때입니다. 또 미니홈피,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던 그때입니다. 벌써 19년 전 일이네요.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2007년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때라고 합니다. 스물스물 2007년의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토토본 그 시절의 히트가요. 들어보면서 그 시절과 함께 추억해볼까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려고 했는데 아침 7시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평일에는 알람도 못 듣고 자다가 놀라서 후다닥 나올 때가 많은데 주말에 뭔 청개구리 심보인지 일찍 깬 김에 세탁기 돌리고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한가롭게 라라랜드 들어야겠습니다. 주말이 길어서 좋습니다. 일찍 계셨으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죠. 4821님 보내주셨어요. 뭐 세탁기도 돌리시고 청소까지 하시고 다 클리어하시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개운하시겠어요. 6718님 친구랑 서로 SNS 감시하기로 하고 홈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대요.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주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다양한 기구와 운동복만 늘어나네요. 장비 욕심부터 생겨서 큰일입니다. 보안이 제 친구도 뭘 계속 사는 분위기예요. 참 하찮고 쓸데없는 경쟁입니다. 오늘은 라라랜드 들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뭔가 작심을 하고 해야겠다 싶을 때 사실 이 장비가 굉장히 이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6718님 뭐 많은 것들을 좀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쭉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트 혼자 하면 이거 꾸준히 이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친구랑 서로서로 체크하면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도 같아요. 오늘 토토본 2007년 히트가요 중에 짜릿한 퀴즈 타임 또 있습니다. 퀴즈 타임 시원한 커피를 10분 뽑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토토본 2007년 가요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곡은 라라라리라라 와우, 이 노래가 19년 전 노래예요?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싹쓸이했던 섹시 디바가 있습니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도입부 굉장히 강렬했죠. 일명 마귀춤이라 불렸던 무대 퍼포먼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아이비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아트 역을 600회나 연기를 했고요. 최근 뮤지컬 배우 꿈의 무대 뉴 브로드웨이 시카고 주역으로 발탁됐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비의 강렬했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풋풋하고 당찬 피아노 락스피릿으로 이어보겠습니다. 2007년 두 번째 명곡 피아노를 치면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던 19살의 소녀 등장입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일본에서 활동하면서요. 이 오리콘의 혜성이라 불리던 유나가 대한민국 정규 무대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곡입니다.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달라는 당돌하고 솔직한 사랑 공식. 컬러링 벨소리 이 노래 엄청 쓰였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가요계의 뜨거운 솔로 디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당차게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밀번호를 해제했던 그 시절 유나의 비밀번호 486 이렇게 두 곡입니다.

아이비의 6의 소나타,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왔습니다. 2007년은 2세대 걸그룹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일명 소몰이 창법에서 아이돌 그룹의 후쿠송으로 흐름이 바뀌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가요계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7년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들끓게 했던 원더걸스. 2007년 9월 발매되자마자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물들였습니다. 중독성 강한 80년대 복고풍 디스코 리듬의 찌르기 춤 기억나시죠? 군인, 경찰, 학생들, 수많은 연예인들까지 너도 나도 패러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요. 국내 인터넷 문화와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후쿠송의 시작이죠. 태미의 흥행 열풍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설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아홉 소녀의 눈부신 시작. 박진영의 원더걸스라며 이수만의 소녀시대가 역사적인 데뷔를 한 해가 바로 2007년입니다. 9인조 아이돌 걸그룹이죠.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데뷔곡은 다시 만난 세계. 지금 들어도 아주 풋풋합니다. 맑고요. 청량하고 그리고 완벽한 칼군무로 가요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소녀시대의 등장이 19년 전이라고 합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토토봉 오늘은요 2007년 가요계 히트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토봉 2007년 타임머신 추억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청춘 남녀의 마음을 강타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국의 커피 열풍을 일으킨 커피 프린스 1호점이 되겠습니다. 공유 씨하고 윤은혜 씨가 열연을 했습니다. 이 풋풋한 러브 스토리 굉장히 예뻤고 재밌었습니다. 인기도 많았었고 카페 이름이 커피 프린스 남자만 취업이 가능한 커피숍인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윤은혜는 남장을 하고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짧은 커트 머리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린스의 이 까칠한 사장님, 이 최한결의 공유 씨 매력 있죠.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커피 프린스 명대사 중에 나갑니다. 남장을 한 은찬이를 사랑하게 된 최한결. 자기 마음을 도저히 속일 수 없어서 은찬이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 2번. 네가 남자건 오징어든 상관없어. 3번. 뚝 떨어지네요. 뒤에서. 3번. 네가 남자건 펭귄이든 상관없어. 가보자. 남극까지. 좀 어렵습니다. 저 가물가물한데? 커피 프린스 1호점. 저 분명히 봤는데. 2007년 최고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한결이는 은찬이가 뭐든 상관없다고 했을까요? 1번 외계인, 2번 오징어, 3번 펭귄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2007년의 추억을 제대로 깨웠으니까 이번에는 2007년 눈물과 감성을 물들였던 전설의 발라드. 좋다. 발라드 대결로 넘어가 볼까요? 90년대 애송이의 사랑으로 가요계를 흔들었던 17살의 여고생 가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 아주 화려한 부활을 알렸죠. 성숙하게 컴백한 양파입니다. 사랑 그게 뭔데 6년 만에 화려한 또 컴백이었습니다. 오랜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인기. 발매 직후에요. 모든 음원 차트와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싹쓸이 한 곡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노래방에서 여성들의 압도적인 선곡 1순위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양파의 감성 폭발에 맞서는 발라드 명곡 발라드 황태자의 화려한 재기 바로 이기찬의 미인입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감기의 뒤를 이은 초대형 히트곡이죠. 2세대 걸그룹의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묻히지 않았던 감성 발라드 도입부의 현악기 연주가 시작됩니다.

들 때부터 가슴이 쩌릿쩌릿합니다. 2007년 히트 가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이기찬의 미인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이기찬 씨의 미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2007년 가요계로 다시 떠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짝사랑의 아픔을 담은 허스키 보이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2007년 내내 대한민국 남성들의 노래방 1순위였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다른 남자에게 부탁하는 애절한 가사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 여자분들 이 가사 듣고 눈물 버튼 많이 눌렸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 어디 없나?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 씨가 짝사랑의 아픔으로 가슴을 울렸다면 이 곡은 삶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준 공식 국민 가요입니다.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원곡은 이적과 김동률 씨가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곡이었지만 2007년 인순이 씨가 특유의 성량과 감성을 담아서 리메이크하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그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토보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토토본 2007년 가요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억 여행 잘 하셨습니까? 아, 이 노래가 유행할 때쯤 나는 이랬었는데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가 2007년이었구나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아 2007년에 이랬구나 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토토본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죠.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한결이는 은찬이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려우셨습니까? 아주 쉬우셨습니까? 1번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하네. 가보자 갈 때까지. 2번 네가 남자건 오징어든 상관없어. 정답이 이렇게 후반부에 확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3번은 네가 남자건 펭귄이든 상관없어. 가보자 남극까지. 근데 3번 이 대사도 꽤 괜찮네요. 하지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하네. 가보자 갈 때까지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토본 함께 즐겨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리쌍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발레리노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선곡을 했고요. 전해드리고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으로 외출을 줄이신 분들이 많았던 주말입니다.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았던 만큼 귀경 정체도 평소 주말보다 덜한데요. 다만 서울 간선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정릉터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3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부근, 다시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와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말고 월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중복과 말복 사이의 간격이 보통 열흘 정도인데요. 그 두 배인 20일로 늘어난 해를 월복이라고 부릅니다. 올해가 바로 그 월복으로 삼복 기간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무더위가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문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뜨거운 태양, 더운 바람, 습한 공기 이렇게 원망스러운 것들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여름은 또 여름 다 와야 또 더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면 아쉬운 법이잖아요. 틈틈이 잘 쉬어가면서 이 계절만의 맛과 멋을 잘 누려가면서 아직 한참 남은 여름 잘 즐기면서 보내봅시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이 함께 불렀습니다. 오아시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오늘 중복입니다. 오늘이 중복. 예, 열흘 전인 15일이 초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흘 간격으로 초중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올해는 또 중복과 말복 사이가 또 20일로 늘어났대네. 그래서 8월 초쯤에 있어야 되는데 8월 14일이 또 말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늘어났네요, 여름이. 알죠, 알죠. 모든 게 뭐 다 지나가면 아쉽고 더 즐겼으면 좋겠고 하지만 더운 건 너무 더우니까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기고 하나는 더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등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더운 무더운 여름 장마도 좀 늦게 시작하고 예년과는 좀 뭔가 다르지만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여름인데요.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도 벌써 된다. 아직 두 달이나 남았다. 그리고 거의 뭐 10월까지도 덥잖아요, 요즘은. 걱정입니다. 그만큼 체력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매번 제가 주입해드립니다. 잔소리해드립니다. 진짜 쓰러집니다. 잘 드시고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잘 드세요. 그리고 물도 잘 드시고 화장실 자주 가도 괜찮아요. 수분 보충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열대야 때문에 정말 힘들 텐데도 그래도 일찍 식사하시고 산책하시고 일찍 잠을 청하는 것. 계속 잔소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이잖아요. 어떤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는지 자,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어디로? 여기로!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 먼저 김수현님 사연 봅니다. 오, 마트 왔는데 한 팩에 15,000원인 닭갈비가 세 팩에 18,000원으로 세일을 해서 냉큼 샀어요. 요건 못 참죠. 아, 진짜 소위 냉 잡으셨네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할인 품목이 한정적이더라고요. 보통 뭐 저도 마트 가면은 생방송 끝나고 가면 20시 후반이니까 그때쯤 도착하면 15% 20% 할인하는 품목을 예 줍줍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거 잘 픽해서 가져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아 무슨 이유로 할인 들어갔지? 이러면서 막 꼼꼼히 살펴봤는데 요즘에는 다 일단 믿으니까 아 다 이유가 있겠지. 아유 좋아. 오늘 운세가 좋네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중복인데 푹 고와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리고 지주현님 우리 집 우산들은요 번식이라도 하는 걸까요? 우산? 집 현관을 보니까 검은 우산만 5개가 있습니다. 하 참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신청하겠습니다. 야 이 우산도 말이죠. 예전 같으면 아 또 예전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잃어버리면 그냥 큰일 일어나는 것 같이 그냥 엄마한테 그냥 큰 잔소리 그냥 혼날 거 걱정에 엄청 막 지갑보다도 더 잘 챙겼던 게 우산인데 요즘은 참 양질의 저렴한 우산들이 곳곳에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참 풍요로워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으니까 또 이런 번식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사연도 도착을 하네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싶습니다. 자 그럼 신청하신 노래 바로 띄워드리고 싶네요.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이 노래 이후에는요 포맨의 고백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한 곡처럼 이어지는 두 곡이었어요. 지주현님께서 청해 주신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여기에 포맨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에요. 2659님 시댁에 같이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혹시 제가 과일을 깎게 될까봐 너무 떨려요. 유유 제가 진짜 덩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수행평가를 받는 느낌? 너무 긴장됩니다. 아니 그동안 연습 안 하고 뭐 하셨을까? 아 2659님 평소에 집안에서는 남편님이 깎아주셨구나. 아하 사랑꾼. 그러면은 이제 시댁에 가셨으니까 어떻게 남편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그죠? 시댁 어른들 부모님께는 티내지 않고 슬쩍 가져와서 사가며

복숭아며 이렇게 주런두런 이렇게 이야기 막 시선 분산시키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2659님께서도 엄청 조마조마하시겠구나. 어쨌든 결국엔 시험에 드는 건데 어떻게 무사히 잘 넘어가느냐 후일담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연습하세요. 예. 이런 위기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6735님 올 여름 휴가는요 호캉스로 정했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놀 거예요. 내일부터 적게 먹고 살 빼야겠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와, 호캉스. 그죠? 미리미리 예약하고 객실 막 정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린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좋은데 또 잡으려면은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마침 잘 결정을 하셔서 찜콩 하셨나 봅니다. 호캉스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참 많은데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멀리 못 가는 이 현대인의 삶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원더걸스의 Be My Baby, 이효리의 You Go Girl, 그리고 아이브의 Love Dive까지 같이 듣죠. JYP.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소로우의 사랑해 듣고 오셨습니다. 4355님께서 청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창원에서요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야, 이 얼마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야. 주인공은 이혜숙님이십니다. 사연을 좀 보면은 7월 25일은 남편의 53번째 생일이고 26일은 아들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집 남자들 더운 여름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아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나저나 제 나이가 벌써 49.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살림만 하면서 집에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조금 시원해지면 자격증 공부도 좀 하고 뭘 좀 배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일자리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저 할 수 있겠죠? 인디에게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신청곡도 남길게요. 정승환 노래 좋아요. 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글씨 엄청 귀여우세요. 어우, 49이시라니까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필체에서도 이렇게 귀염귀염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선 이제 여름에 우리 식구들 남편 생일, 아들 생일 있으셔가지고 축제 기간일 텐데 더운 여름에 진짜 몸보신 잘 하시면서 생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혜숙님께서는 그죠, 살림하시고 계시면 예전에 일했던 것들 생각나고 아 내가 그냥 소위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질 때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기회 같아요. 그 생각 꼭 붙들어 매시고 잊지 마시고, 예, 평소에 그냥 일상을 지내시더라도 내가 뭘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도 좀 검색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수월하게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해내실 것 같고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정말 행복하게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십니다. 자, 손편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이 노래는 저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인디픽으로도 소개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때 정승환은 이기찬 씨였어요. 이기찬의 발라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기찬의 Please.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0: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지막 사연은 남현님이십니다. 연애 3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연애할 때 돌아다니던 신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신촌 하면 인디도 떠오르는 나는야 스드인 하하 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야지. 이제 신촌 하면 인디 떠오르고 스드인 떠오르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중학교 동창 이노진 생각나야지. 우리 현이에요. 중학교 제 동창 우리 남현. 그러네. 벌써 결혼도 연애 30주년 맞았고 결혼해서 아들 둘 잘 낳고 키우고 있고 큰아이는 군대를 보내서 참 행복한 가정 계속 잘 꾸리고 있는 모습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 현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나에겐 좋은 귀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연도 보내주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또 보내줄 수가 있겠네. 모여서 내가 술 한잔 사고 싶은데 일단 커피 두 잔. 우리 정아랑 부인님이 이름이 정아예요. 정아랑 현이랑 커피 한잔 또 하면서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 자, 1부 끝곡 정인과 게리의 사람 냄새 듣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복이었던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심했던 오늘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8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서부산에서 사상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평창휴게소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0: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첫 곡은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였어요. 우리 3455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자, 이제 토요일 2부는요. 신청곡 하이웨이가 펼쳐지잖아요. 우리 스트인들의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듣고 싶은 그 노래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0: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도 우릴 막을 순 없다. 오직 우리와 음악만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뭐든 언제든 환영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편하게 보내주세요. 6233님, 온도, 습도, 불쾌지수 뭐 하나 높지 않은 게 없으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짜증도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신청할게요. 와, 논리가 그냥 빈틈이 없네. 완벽한 문장이었다.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왜 이렇게 덥고 난리란 말이야. 이렇게 들을 것 같네. 4619님, 다이어트 한다고 큰소리치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일찍 자야 되나? 지금이라도 먹어야 되나? 아니면 가족 다 자면 그때 슬쩍 편의점이라도 다녀올까요?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막지 않아요. 얼른 재워요 다들. 3018님, 평소 주말에는 듣지 못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외출하면서 콩으로 듣습니다. 올해로 30년 된 친구들이에요. 모임명은 평생지기. 이름 멋지죠? 1시간 반이나 가야 하지만 인디와 함께 갈게요. 띵구야, 우리 신나게 달리자. 김현정의 멍 신청합니다. 30년 된 친구들, 모임명 평생지기. 와, 참신하다, 이름. 와, 대단하다. 와, 진짜. 진짜 이게 복 그 자체예요. 30년 된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연락한다는 건 진짜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이나 가는 그 모임 장소, 각지에서 모이나 봅니다. 모이는 시간도 정말 즐겁게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쭉쭉 틀어드릴게요.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김현정의 멍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7630님, 충북 진천에서 엄마랑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가 KBS 라디오를 좋아해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쭉 틀어놓으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요 스윗드라이브가 제일 좋네요. 촉촉하게 김동률의 그게 나야 듣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콩 식구신데요. 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도 이 시간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황희정님, 남친아 나 외롭다. 나 좀 안아주라. 어? 듣고 있니? 정준일의 안아줘 신청해요. 제발 좀 안아줘라. 다른 날 맨날 안아줘도 다 필요 없다. 지금 나 당장 필요하다. Right now. 문자 보내세요 빨리. 일단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백상진님, 오랜만에 시댁에 와서 어머님 뵙고

먹고 큰형님이 챙겨주신 시골 농작물을 한아름 받아서 두 손 무겁게 돌아갑니다. 아, 점점 기억을 잃어가셔서 이젠 저를 못 알아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신청할게요. 아, 우리 상진님 그러셨군요. 그 남아있는 기억이 좋은 기억들로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어머니 손 꼭 잡아주시면서 그래도 그 마음 항상 얼굴 보면서 잘 전해주시고 건강 빌어주시고 그러십시오. 네, 신청하신 노래 김동률의 그게 나야, 그리고 성시경의 태양계도 듣겠고요. 그리고 정준일의 안아줘,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까지 네 곡 듣고 올까요?

김동률의 그게 나야, 성시경의 태양계, 정준일의 안아줘,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까지 들었습니다. 7386님, 제가 싸이의 나팔바지에 맞춰서 태권체조를 추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나갔는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듣고 싶어졌어요. 하트 하트. 아우, 그 음악에 맞춰서 엄청 태권무를 연습하셨으면 정말 수천 번은 추셨을 텐데 또 듣고 싶으셨어요? 엄청 잘하셨나 본데요. 예전에 군대에서도 이렇게 히트곡 유행가에 맞춰서 체조하고 이랬던 게 막 기억이 납니다. 아 참, 그게 탁 박자에 탁탁도 맞아요, 그죠? 5528님, 조카를 보고 왔는데요, 유행하는 온갖 노래들과 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은 다들 이런가요? 깜짝 놀랐어요. 조카가 메들리로 들려줬던 무대 중에 제 최애곡인 아이들의 퀸카 신청합니다. 저도 엄청 느껴요. 제 조카 세진이를 봐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 아이들, 지금 또 아이돌로 데뷔한 분들도 그렇고 뭔가 신인류 같아요. 예, 그냥 한 동작을 딱 보면은 바로바로 따라주고 리듬감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잘해요. 예전 그 팝 가수들처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 신기해. 아 문화강국. 아 걱정이 없어요. 아 신인류. 신인류의 사랑을 신청하셨나? 아니네. 아이들의 퀸카네. 예.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 그리고 0079님. 왜 그런 날 있죠? 갑자기 어떤 노래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귀랑 입에서 맴도는 날. 오늘은요,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당첨입니다. 최신곡도 아닌데 왜 갑자기 생각난 건지 아 미치겠어요. 아 제발 이 노래만 아니길 바랬어요. 아 그 후크송 중독성 있는 노래. 0079님 덕분에 지금 들으시는 스트인 다 하루 종일 그냥 내일까지도 이 노래만 또 생각나겠네. 난 모르겠다. 아유 신청곡이니까 틀어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함께 했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추첨에 탈락하신 분들은 쏘리 내가 미쳐 빠져 아! 아까 0079님 때문이야. 사라지지를 않네 쏘리가. 예. 어쨌든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H.O.T의 너와 나 준비했습니다. 김지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민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6도 등으로 오늘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8시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에 남아있던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다만 무더운 날씨에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대소분기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장현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나무에 매달린 열매도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맘때 과수원에 가면 하얀 종이옷을 껴입은 복숭아나 포도송이를 볼 수 있죠. 그 얇디얇은 종이가 강한 햇빛과 벌레, 바람에게서 과일을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과 시간을 들여 열매 하나하나에 일일이 종이옷을 입혀놓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듬뿍 받은 과일들은 여름 내 뜨거운 태양과 장맛비, 태풍을 견디며 꽉 찬 단맛을 품게 됩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군가의 작은 배려나 잠시 기댈 수 있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종이옷이 있기에 제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부터 조금씩 단단하게 알알이 연그러가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The Wild Wild West.
1: 윌 스미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5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포도 같은 과일의 종이봉투 입히는 일을 복대라고 한답니다. 지금도 한창 작업 중인 농가가 있을 텐데 열매 하나하나에 일일이 종이옷을 입히는 일

0: 꼭 어릴 적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살펴주던 부모님의 손길 누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의 손길을 입은 과일들이 종이 속에서 천천히 단맛을 풀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종이 옷을 입고 단단하게 연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다리 위를 달리면서 듣고 싶네요. 예, 근데 차가 없어요. 아하. 예. 차가 없으시군요. 드라이브 하시면서 듣고 싶은데. 예. 그러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자전거라도 타시거나 아니면 뭐 러닝을 하세요. 다리 위를. 예, 이어폰 끼고 달리시면 되잖아요. 꼭, 예. 첫 차 장만하시면은 예 요것부터 다리 위를 달릴 때 딱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워싱턴 주니어 빌 위더스 Just the Two of Us 777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53님, 예, 사춘기인 아들이 피자 먹고 싶다네요. 아무리 드센 갱년기라 해도 사춘기는 못 이기는 법. 예, 갱년기인 제가 넵 하고 바로 방문 포장해서 대령했습니다. 피자값도 참 비싸요. 방문 포장하면 그래도 5,000원 절약되니 좋네요. 갱년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갱년기가 보통 사춘기를 이긴다고 하지 않나요? 아, 예. 야, 피자급 진짜 비싸요. 예, 요즘 진짜 그 프랜차이즈 피자도 뭐 다양하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저는 보통 레귤러 사이즈를 사면 가족들이 못 먹어요. 너무 작아서. 예, 그래서 이제 뭐 특대 엑스라지 엑스라지도 이제 그냥 예전에 비하면 피자도 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패밀리 사이즈를 사야 그게 특대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뭐 한 뭐 예를 들면 한 2만 얼마 이렇게 해놓고서 그게 보면은 레귤러 사이즈인 거예요. 그 이제 패밀리 사이즈로 올라가면 가격이 막 3만원, 4만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오, 한 판에. 예. 그렇죠. 뭐, 저희도 무조건 방문 포장입니다. 20% 어디는 뭐, 업체마다 다른데 최대한 40%까지 이렇게, 예,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행사할 때만. 저희도. 안 그러면 진짜,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피자를 저도 워낙 좋아해서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아 이거 먹어서 그냥 배만 부르고 그냥 뭐 살만 찌고 예, 몸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아이들은 좋아하죠. 예. 확실히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아주 아주 먹고 싶을 때만 예, 먹는데. 6708님 늘 퇴근하고 집안일하며 듣는데 마치 스피커폰으로 친구랑 통화하며 집안일하는 기분입니다. 아, 저를 친구 취급해 주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년간 들은 드림팝 제겐 매일 당연히 만나는 친구입니다. 예. 잭슨5의 I Want You Back 예, 신청을 하셨고요. 스티비 원더입니다. 슈퍼스테이션

잭슨 5, I want you back. 6708님이 신청하셨고요. 스티비 원더 Superstition 들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9413님, 오전에 강아지와 공원 산책하고 목욕시켰더니 샴푸향이 솔솔. 지금 그 강아지는 눈이 감겨있고 저는 책을 펴봅니다. 노곤하군요. 예, 강아지가. 예, 가끔씩 그 인스타땡땡에 제주에 사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제주에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강아지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영상이 뭐 한 20초, 30초밖에 안 돼요. 근데 강아지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약간 빠져드는 그런 영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아, 이런, 그러니까 강아지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그런 영상을 이렇게 썩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보고 있으면은 계속 보게 돼요. 와, 진짜 귀엽다. 예. 9413님도 혹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귀여운 순간이 있죠. 이렇게 졸릴 때. 예, 강아지를 이렇게 졸릴 때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보니까요, 졸리면 이렇게, 앞발로 눈 같은 걸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던데, 그려집니다. 예, 머릿속에. 0056님, 오늘 대장 내시경 했어요. 용종이 나와서 간단히 제거했는데, 수술 후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소파에 누워 드림팝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음악 신청합니다. TLC의 아무 노래나 듣고 싶습니다. 상원님 목소리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요. 이렇게 내시경 있는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거면은 참 걱정이 안 되는데 저기 자세한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검사 날까지 네, 막 걱정이 되고 막 노심초사하고 어우 예 괜찮으신 거죠? 예 0056님 오늘은 No Scrubs 예, 준비했습니다.

Man I Trust의 Sugar 예, 들었습니다. 이성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예, 이성호 씨. 풀스 가든 레몬트리만 신청했는데 오늘은 다른 곡으로 도전. 예, 우연히 듣게 된 팝인데 노래 제목 찾느라 생고생을 다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들려주리란 믿음이 팍팍. 예. 지난 7월 18일 그리고 16일에도 레몬트리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성호 씨. 예. 아니 계속 밀지 그러셨어요. 예? 그 안희로 씨 같은 분 계속 미시잖아요. 예. 나올 때까지. 인내심이 좀 없으시네, 이성호 씨는. 아니에요. 예. 아닐 것 같다 싶으면은 예.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고서 이 곡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러면 이제 뭐 선곡을 하는 거죠. 레몬트리는 아마도 예, 다른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 그때 나오면은 또 들어보시죠.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33님, 부산입니다. 집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서 매일 저녁 걷기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바로 옆에 농구 골대가 여러 개 있는데 중 2-3쯤 되는 남학생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 젊은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요. 바닷바람 맞으며 드림팝과 함께 걷는 이 시간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러닝머신 뛰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아이 그럼요. 네. 예전에 막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약간 운동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뭔가 이제 그날 게 오후던 예, 짧게라도 그 운동을 안 하면 뭔가 하루가 이렇게 좀 뭐 그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집에도 자전거가 있었고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돌아가는 자전거, 러닝머신까지는 아니고 뭐 스태퍼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게 자연 내에서 뭐 꼭 자연까지는 아니지만 예, 밖에 야외에 나가셔서 이렇게 뛰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야 더더군다나 아니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왜 집에서 운동을 하세요? 밖에 나가셔야지. 아주 뭐 궂은 날 아니고서는 예 그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을걸요? 예. 아, 부럽습니다, 진짜. 예. 저는, 그 젊음을 부러워하시는데, 저는, 예, 집 앞에 바닷가가 있는 게 훨씬 더 부러운데요. 저는 매일매일 나갈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비 오면 비 와서 나가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나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나가고, 날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예,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예. 부럽습니다. 493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156님 아, 제 동생이 직장 괴롭힘으로 두 달간 쉬고 오늘 다시 출근했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제 동생이 좋아하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신청합니다. 내 동생 화이팅. 아, 당사자는 얼마나 좀 예 긴장되고 또 그럴까요? 아니 또 마주쳐야 되잖아요. 예, 그 직원들이랑 그래요. 잘 해낼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잘 해내실 겁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듣고요. 마이클 런스 투 록, Paint My Love.

1156님이 신청하신 웨스트 라이프 마이 러브 그리고 마이클 헌스트락 페인트 마이 러브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샵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절친과 다녀왔는데 책갈피를 엄청 받아왔네요. 요즘 MBTI보다 4주가 유행이라더니 부족한 화수 목금토 오행 기운을 채워준다는 책갈피도 주더라고요. 저는 물의 기운이고 절친은 금의 기운인데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 만나 가장 편하게 자주 보는 친구들이 모두 금의 기운이라서 소름 돋았습니다. 금생수, 예, 뭐 이런 걸까요? 꼼지는 무슨 기운인지 궁금하네요. 예. 아, 저도 봤었는데 저는 화의 기운이 많은 것 같다라고. 예, 화가 많 아니 불화요. 예, 그래서 화가 많나? 예, 화가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네. 예, 그렇죠. 수기운이 있는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MBTI입니다. 8705님이 신청하신 Her Comfortabl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1부 끝곡으로 인디아리의 비디오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산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도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는 수월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공항 쪽 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수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진입로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둔대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제끼는 너무 못해요. 보컬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치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치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에밀리아 빅빅 월드 박경숙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하이틴 영화의 바이블이 된 2000년작 Bring It On 준비했습니다. 전세계의 치어리딩 신드롬을 몰고 왔던 영화죠. 샌디에이고의 명문 고교 치어리더 팀 토로스를 중심으로 특권, 기회의 불평등, 스포츠맨십을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냅니다. 치어리딩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에너지 넘치는 음악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OST 음반도 그 시절 감성을 자극하는 하이틴 팝과 힙합, 펑크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꿉꿉함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곡들 오늘 드림시어터에서 만나보시죠. 삽입곡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아토믹 키튼, 씨야.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들이 체육관 바닥을 힘껏 박차입니다. 우리는 섹시하고 귀엽고 인기도 많아.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응원 구호가 체육관 안을 쩌렁쩌렁 울리네요. 샌디에이고의 명문 란초 카르네 고등학교, 이곳의 치어리더 팀 토로스는 자타공인 최고의 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장 토렌스 쉰먼이 있죠.

저는 이제 막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뽑히며 18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올라선 참입니다. 완벽한 안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죠. 졸업한 전임 주장 빅레드의 뒤를 이어 전국대회 6연패를 완성하는 것, 토렌스의 머릿속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팀 토로스의 자부심이었던 그 완벽한 안무들이 실은 전부 훔쳐온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했습니다. 출전 비용이 없는 그들을 돕겠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죄를 돈으로 덮으려는 비겁한 면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희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돈으로 우리 재능을 사가려고 하지 마. 토렌스는 이내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팀 토로스는 빛나는 자부심.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선 결과보단 떳떳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리고 팀원들과 밤낮 없는 훈련에 돌입하죠.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진짜 치어리딩을 보여주겠다는 무모하고도 당당한 결단.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18 청춘이 보여준 눈부신 정면 돌파였습니다.

화려한 은빛 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터질 듯한 함성이 대형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은 팀 토로스와 클로버즈의 결승

결승 무대 간발의 차이로 챔피언 트로피는 클로버즈에게 돌아갔습니다. 토렌스의 꿈이었던 팀의 6연패는 실패로 막을 내렸죠. 왕좌를 내어주고 2등 자리에 머물게 됐지만 토렌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소가 피어옵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는 죄책감, 원점부터 새로 시작할 때의 막막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직한 땀방울로 촘촘하게 채운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패배조차 눈부신 성취로 만든 시간, 그렇게 팀 토로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00년작 Bring It On 이었습니다. 영화 삽입곡 중에 세 곡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Warrant, Cherry Pie 팀 토로스의 신입단원 오디션을 볼 때 나온 곡이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Black, As If 토로스의 안무는 훔친 것이다. 폭탄을 던지는 전학생 미씨의 등장 때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 비위치드가 부른 미키 의외로 영화 속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출연 배우들이 카메라를 보며 립싱크를 하고 장난을 치는 엔딩 몽타주를 장식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5145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제 벨소리는 갤땐 기본입니다. 제 폰이 울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움찔하시곤 하죠. 그리고 제 딸은 제가 전화하면 꼭 미션을 준다고 제 전화가 오면 미션 임파서블 메인 테마곡이 울리게 해놨네요. 미션 임파서블 메인 테마곡 신청합니다. 네. 자, 5145님이 신청하신 예,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예, 트레이드마크 Only Love 노준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아들이 고2인데요 학원을 가기 싫어하네요. 예, 보내야 할까 보내지 말아야 할까요? 싫어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또 안 보내시면 아 이거라도 학원이라도 안 가면 성적이 또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 예, 또 보낸다고 해서 예, 약간 이게 적금 같은 것 같아요 학원은. 예, 안 보내면 뭔가 좀 불안하고 들어놔야 뭔가 좀 안심이 되는. 일단 근데 한번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런지.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좀 타당하다 싶으시면 뭐 학원을 다녀도 뭐 효과가 없고 성적이 뭐 별 변화가 없고 그러면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혼자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건가요? 요즘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자습. 근데 뭐 워낙에 요즘 그 저기 인터넷 강의도 잘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도대체 저는 이쪽에 일가견이 없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2797님,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아빠 그림을 선물했어요. 머리카락이 세 가닥뿐이더군요. 요즘 탈모 고민인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웃픕니다. 그래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뒀습니다. 설마 그랬겠어요? 설마 그거를 캐치해서 이렇게 크로키를 그렸다고? 그냥 크로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 그냥 어디에서 본 캐릭터가 그 머리가 세 가닥 뿐인 캐릭터였겠죠. 그냥 단순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예, 깊이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 그 그림 보고 싶다. 어떻게 그렸는지. 특징을 잘 잡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 279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381님, 예, 덥고 습도가 높아 진 빠진 하루였습니다. 예, 아, 요즘 뭐 다 그렇죠. 아, 랜디 밴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신청을 하셨고요. 르 블랑 앤 카의 Falling까지 두 곡 듣죠.

랜디 밴 워머 Just When I Needed You Most 9381님이 신청하셨고요. 르블랑 앤 카 Fallin 들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438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저 곧 할머니가 됩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엄청 기대돼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려고요. 예. 그동안은 어떻게 사신 겁니까? 그러게요. 야, 이게 그냥 엄마였는데 할머니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예, 경험이거든요.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서글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할머니라니. 내 나이가 할머니라니. 예. 요즘 젊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643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나제레스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Dream O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듣겠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삼복은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시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엎드릴 복자에 초, 중, 말을 더해서 세 개의 날짜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복이 오면 그때부터 한여름 시작이고요. 말복이 지나야 더위가 주춤한다고 믿었대요. 그 사이에 낀 중복은 여름이 절정으로 가는 때여서 1년 중 가장 푸지게 먹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 끼는 더위 먹지 않게 해주십사. 한 끼는 농사일 잘하게 해주십사. 한 끼는 남은 여름도 잘 벌어먹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꾹꾹 담았다죠.

무더위라 불리는 시기는 평균 30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에 어디쯤 왔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정현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우리 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7월 25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에 딱 한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덥고 밤에도 덥고 습하고 이 여름 지금 절정을 이루는 느낌인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절정인가 싶은데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닫더라고요. 어쩌면 여름에 한 3분의 1 지점밖에 안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5830님 사장님이 여름 시작하고 치킨 쿠폰을 3개씩 쏘셨거든요. 일이 바빠서 미루다가 오늘 하나 썼어요. 치킨만 먹으려다가 돈 조금 더 내고 치즈볼도 시켰습니다. 여름은 입맛이 없을 땐 확 없는데 입 한번 트이면 확실히 잘 먹게 돼요. 그쵸, 여름에는 더워서 입맛 없다고 하지만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걸 봐서는 확실히 또 먹을 땐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여름 과일이 진짜 맛있는 게 많잖아요. 여름 별미들도 있고요. 냉면이나 메밀소바 같은 건 여름에 먹어야 가장 맛있고요. 어쨌든 사장님이 참 후하시네요. 치킨 쿠폰을 3개나. 그러니까 복날 3번 쓰라고 주신 모양입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8419님, 제 생일이라 부모님 갈비찜 사드렸어요. 여름에 저 낳고 엄마가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갈비찜 먹고 아울렛 갔다가 부모님 여름옷도 사드리고 팥빙수도 먹고 좋은 하루였어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행복한 하루였네요. 이렇게 정말 평범한 듯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게 삶의 재미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나중에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오늘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11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맛있게 먹었네요. 큰오빠네, 작은언니네, 막내 여동생네 가족까지 배부르게 해먹였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뿌듯해하셨겠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와, 진짜 초계국수가 참 맛있어요. 저도 초계국수 좋아하는데 이 맛있는 국수를 정말 정말 맛깔나게 해서 가족들 다 초대하고 또 복닥복닥 모여서 먹고 수다 떨고 이런 시간들 너무너무 부럽네요. 5829님, 주말이라 부모님 댁 왔는데 엄마가 휴대폰을 새로 장만하셨더라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고급 휴대폰이길래 엄마가 혹시 덤터기 쓴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엄마가 그거 달라고 했대요. 너튜브도 봐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주식창도 봐야 되고 큰 폰 써야 편해. 왜 넌 이런 거 안 쓰니? 엄마가 저보다 얼리어댑터예요? 제가 졌어요. 엄마의 자발적 선택이었군요. 와, 많은 걸 아시네요. 특히 주식창을 보셔야 돼서 큰 폰이 필요했다는 거 인상 깊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이렇게 신제품을 잘 몰라서 막 자식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가게에 가서 추천도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시고 신제품도 막 써보고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종신님, 아내가 하는 음식점에서 하루 알바했어요. 바쁘다고 도와달래서 나간 건데 분명 알바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뽀뽀 한번 해주곤 됐지? 아무래도 저 당한 것 같아요. 네, 종신님 당하셨어요. 취업사기. 네. 아니 근데 분명히 알바비 준다고 하고 네, 이런 사기를 치시다니. 아내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과 사를 좀 구별해 주세요. 내가 야 하면 넌 예. 김태우 린이 함께한 노래 5686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2093님 청해 주셨어요. 잭스키스의 커플.
1: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2: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야 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7월의 마지막 주말이에요. 7월은 우리말로 빗방울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마철답게 비가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7월의 평균 습도는 80%. 밖을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예요.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빙하의 나라로 떠나볼게요. 지구 반대편 북대서양 고위도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북극권 근처예요. 아이슬란드의 7월 날씨는 8도에서 15도 수준이고요. 지역의 11%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국토 중 10%엔 용암이 흘러요. 초원과 습지, 호수와 공원이 나머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 사는 곳은 겨우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태초의 지구를 가장 닮은 곳이자 불과 얼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맨 먼저 빙하 탐험을 떠나볼까요? 아이슬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요쿨살로는 빙하의 일부가 녹아내려서 형성된 거대 빙하 호수예요. 수심은 약 250m.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깊은 호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기준 한여름에도 물 위에 빙하가 둥둥 떠다녀서 바다로 줄지어 이동하는 빙하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쿨은 아이슬란드어로 빙하를 뜻하고요. 지명에 요쿨이 들어가면 빙하가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요쿨살론에서 바다에 가지 못하고 파도에 떠밀린 빙하의 조각들은 새까만 화산재가 모래와 뒤섞여 형성된 검은 모래 해변에 안착합니다. 투명한 얼음 조각이 까만 모래사장 위에 놓인 모습이 꼭 보석 같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비치로 불리기도 한대요. 일출과 일몰 시간엔 햇빛에 반짝대는 투명한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얼음 구경 실컷 했다면 이제 옷깃을 살짝 여미고 금빛 폭포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슬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굴포스는 두 개의 폭포가 하나로 이어진 계단식 폭포예요. 물안개와 함께 쏟아지는 물줄기가 빛을 받으면 황금색을 띈다고 합니다. 32m 협곡에서 굉음을 내며 낙하하는 물줄기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의 7월은 백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도록 해가 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부시게 하얗고 파란 아이슬란드의 빙산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백야, 짙은의 노래였습니다.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밤의 여행자들. 오늘은 아이슬란드 여행했어요. 아주 더운 대한민국에서 아주 시원한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니 조금 기분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054님, 부모님 모시고 대부도 놀러 갔다 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대부도에서 식당 하시거든요. 주문도 안 했는데 엄청 큰 냄비에 해물찜을 해주시더니 칼국수, 해물전, 후식으로 참외까지 배부르게 먹었네요.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요. 오늘은 늦게 자야겠어요. 와, 얘기만 들어도 정말 침이 나옵니다. 저희 친척도 대부도에 살아서 저도 자주 놀러 갔는데 대부도가 참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포도도 맛있고요. 여름에 참 놀러 가기 좋은 섬인 것 같아요. 박슬기님, 월화수목금 외근했더니 다리도 통통 붓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동네 사는 친구 함께 찜질방 다녀왔네요. 집에서 차로 30분만 가면 양평인데 양평에 최신식 찜질방이 있거든요. 불가마 방이랑 얼음방 왔다 갔다 했더니 피로가 싹 풀렸어요. 밤그대 다 듣고 영화 한 편 딱 보고 자면 될 듯해요. 와, 얘기만 들어도 진짜 행복한 하루네요. 몸이 그냥 너건너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가마에 갔을 때는 정말 얼음방과 뜨거운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모든 노폐물이 빠지면서 순환이 되는 그 맛. 여기 어딘가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최성군의 네가 좋아, 김현정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의 노래였습니다. 윤정아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 아니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나. 최성곤이라는 가수는 누군가. 제가 되게 놀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네, 배우 오정세님이 그 주인공이더라고요. 어느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뮤비를 찍으셨는데 정말 비주얼 충격이었습니다. 네, 약간 하프 같은 거 막 키시면서 흰 옷을 입고 오정세 배우님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지신 것 같아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2275님 딸이 곧 결혼을 해요. 누나의 결혼 소식에 우리 아들 취직해서 모은 돈을 탁 주면서 누나 필요한 거 사, 꼭 누나 취향으로 사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볼 때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결혼식장에서 엄마인 저보다 더 울 것 같다 걱정이네요. 이런 남동생이 존재한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원래 남매간은 살짝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혹은 대면대면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애틋한 남매네요. 아기 때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귀여워. 누나는 한 6살 돼 보이고 남동생이 되게 아기예요. 2살? 진짜 아기인데 이게 누나가 꼭 껴안아주고 있어요. 남동생은 그 안에 엄마 품처럼 퍽 안겨있고요. 아기 때부터 사이가 좋았네요. 아무튼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감시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3579님 여름휴가 동해로 다녀왔습니다. 정동진부터 속초까지 야무지게 달렸더니 얼굴이 다 탔네요. 여름은 비 오고 더운 것 빼면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같아요. 산은 푸르고 바다는 파랗고 보고 있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더라고요. 해 반짝 뜰 때 카메라 들면 사진도 잘 나와요. 그나저나 휴가를 벌써 즐겼으니 이 여름 또 뭘로 버틸까요? 아주 야무지게 잘 다녀오셨네요, 진짜. 동해 쪽을 다 훑으셨어요. 저는 다 좋은데 그 아바이 순대 있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네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거의 프로급의 사진 실력을 파란 하늘에 절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본인은 아니시죠? 예, 무슨 조각상 같은데 사람인가? 네, 어쨌든 멋진 구도입니다. 원타임의 원타임 1208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맞아서 여행 다녀온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데 저도 이 여름에 어딘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더워서 엄두가 안 나는데 밤그대 가족들이 여행 다녀왔다는 곳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후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든 다녀오게 되면 여러분께 또 자랑해 드릴게요. 이성우님 신청곡 박혜경의 레몬트리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여름밤에 왠지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네요. 밤그대를 채울 사용과 신청곡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하동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6045님, 대학생 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밤그대하는 시간에 집에 와요. 남편도 주말에 알바한다고 나가서 애들과 비슷한 시간에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다 같이 늦은 저녁이자 야식을 먹어요. 오늘은 남편이 보쌈 사온다네요. 가족들 기분 좋게 먹으라고 뜨끈한 새밥 지어둬야겠어요. 와, 가족만의 이 루틴이 참 좋네요. 그래도 내 식구가 전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왠지 또 야식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또 솔직한 얘기도 이 시간에 또 나눌 수 있고 재밌는 얘기 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 오고 갈 것 같아요. 뜨끈한 밥에 보쌈, 거기에 또 당연히 쟁반국수가 딸려오겠죠? 맛있겠네요. 2088님, 올여름엔 유독 나비가 많아 보이네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여러 마리가 꽃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와, 나비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구절

꽃나무라고 하나요? 조그만한 꽃 있잖아요. 그 위에 아름다운 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어릴 적엔 방학이면 매미, 잠자리, 달팽이, 나비 등등 곤충을 채집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곤충을 어떻게 손으로 덥석덥석 잡았나 몰라요. 다시 하려면 못할 듯 해요. 그래요. 탐구 생활에 참 많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곤충 채집도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기도 했고 지금은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곤충 채집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채집통, 잠자리 채 이런 거 막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전해드릴게요.

에픽하이 플라이 들으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이승열의 비상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5852님, 이번 주말도 신랑이랑 관악산 연주암 다녀왔어요. 날이 흐려도 맑아도 저희는 산에 오른답니다. 딸이 고3이거든요. 관악산 연주암이 수능 기도 맛집, 합격 기도 맛집이래요. 엄마 아빠는 비 와도 눈 와도 산 탈 수 있으니까 우리 딸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면 좋겠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거의 주말마다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매일 가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거의 산악인인데, 그럼. 우리 딸을 응원하다가 5852님 부부가 엄청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주암까지 오르내리시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 따님도 그 기운 받아서 시험 잘 보리라 믿습니다. 4300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조카들이랑 하루 종일 로제트 만들기 했어요. 처음 알았는데 리본으로 브로치 만드는 걸 로제트라고 하더라고요. 아일릿 원희라는 친구의 취미인데 조카들이 아일릿 팬이거든요. 저는 하나 만들고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조카들은 여러 개를 뚝딱뚝딱 잘도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로제트가 뭐지 했는데 저도 진짜 이쁘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리본으로 이렇게 브로치처럼 만들어서 끝에 예쁜 자수 같은 장식 끈이 조금 내려오고, 아,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쁩니다. 네, 예쁜 거. 아일릿의 매그네틱. 이어서 5584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전해드려요.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올포유 쿨의 노래 6082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6731님 휴대폰 사진첩에 알람이 떠서 보니까 N년 전 추억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진첩 정리를 하나도 안 했더니 구남친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보여서 오랜만에 추억여행 했네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면 급하게 지웠겠지만 저는 솔로니까요. 저 잘 나온 사진은 남겨두고 지울 것만 골라서 정리 좀 할까 봐요. 그러게요. 지금 솔로니까 자유롭게 소장하셔도 되겠네요. 이 N년 전의 추억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에 인화했을 때는 모든 사진을 다시 보고 또 인화할 때 한 번 더 보고 앨범 들춰보고 이랬는데 휴대폰으로 쉽게 찍으니까 오히려 사진을 안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사진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진 좀 다시 보라고. 그러다 보면 정말 뜨악할 때도 많아요. 어쨌든 6731님 이 기회에 좀 사진 정리 한번 쫙 하시는 건 어떨까요? 5799님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여름휴가가 없거든요. 다들 비행기 타고 떠난다는데 저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올려다보며 부럽구나 합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친정엄마랑 발 담그고 쉬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물멍, 하늘멍, 나무멍 정도는 할 시간이 올해는 꼭 생기면 좋겠어요. 정말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여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여름에 잘 가꿔서 가을에 결실하는 과일들도 많잖아요. 저 친한 아는 분도 이제 과수원 하시는데 야, 또 이걸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듭니다. 엄청나게 벌레 쫓는 게 힘들고요. 또 비료도 다 이렇게 직접 해서 줘야 되고 좋은 농산물을 만드는 게 이렇게 피땀이 들어가는구나 곁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농한기에 실컷 노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스럽고 맛있는 건강한 과일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년이었으면 좋겠네요. 윤미래의 메모리즈, 프리스타일의 Y, 진원의 고칠게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KBS 제2라디오에는 또 이노진 씨가 DJ를 하고 계시죠. 스위스로의 리더로서 저도 참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 뮤지션이 함께 했네요. Like June 그리고 스위스로의 이노진 피처링의 Run Together.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멋지게 남은 여름도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끔요, 사람이 참 잔인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얘기가 아니고요. 전자무기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벌레를 전기로 지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빛과 함께 타닥 소리가 날 때마다 아싸! 뭔가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악당이 따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진짜 무서운 악당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죠. 모기를 잡고 파리를 죽이면서 마치 배트맨의 조커처럼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마트에서 정육 코너 지날 때요. 프라이드 치킨이나 삼겹살 구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우습고 말이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자연에서는 엄청나게 잔인한 포식자예요. 먹이사슬의 최강자들이 함께하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꿈꾸자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쿨라의 모기야 듣고 왔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벌레 한몫하겠죠. 벌레 진짜 너무 싫어. 벌레 잡는 도구가 또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녹색 그 동글동글한 모기향을 피웠었잖아요. 이 모기도 죽지만 나도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그 모기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뭐 스프레이형도 있고 액체형도 있고 벌레 쫓는 초음파 기기까지. 저희 예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 밤신 촬영할 때 정말 모기들이 조명을 엄청나게 켜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극중 그 의상을 딱 입고 안에다가 초음파 기기 그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벌레를 쫓으려고 의상 안에다가 숨기고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전자 모기체는 정말로 직관적입니다. 전기 충격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니까요. 모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싶지만 벌레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아주 아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보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는요 9255님이 보내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뛰는 사람들끼리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같은 층 사람도 모른 척 하는데 말이죠. 역시 운동에 에너지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문자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운동할 때처럼 에너지 교환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여정님, 아빠랑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카트에 넣으시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특가라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마트 특가는 365일인데 말이죠 하시면서 한여정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마트 가면 매번 특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렇구나, 365일. 그래서 저도 특가에 끌려갖고 생각 없던 거 산 적도 많은데, 아, 요걸 몰랐네. 한여정님 문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816님은요, 주말에 거실에서 가족끼리 영화 한 편 보기로 했는데 영화 시작 20분 만에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는 배우 이름 맞히시다가 딴 얘기로 빠지시고 결국 저만 끝까지 봤습니다. 2816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운전 연수를 시켜달라길래 옆자리에 탔습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아들아 그냥 학원 다녀라. 제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가족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9253님 아시면서 왜 옆에 타셨어요? 진짜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우, 나는 안 그래. 항상 그러죠. 아유, 내가 가르쳐주면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돼서 들어오고 납니다. 925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6810님이 그리고 3811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스가 노래합니다. 지금 이대로.

어스의 지금 이대로 듣고 왔습니다. 정현주님, 조카가요. 저를 보더니 삼촌은 왜 웃을 때도 피곤해 보여? 아이들은 가끔 진실만 말해서 무섭습니다. 우리 정연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은 진실만 얘기하고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눈은. 근데 진짜 피곤한 그런 컨디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주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릴 테니까 어여어여 피로 떠나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07님은 지난주 수요일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강아지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왔어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그 순간 아 오늘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5507님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왔는데 하염없이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아무 얘기 없는 것보다 왔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때 이 면허를 반납할 때 우리 아빠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 8917님이 보내주셨네요. 그쵸? 괜히 마음이 짠해서 제가 운전해서 바람 쐬러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편하게 창밖 구경도 해보는구나. 자주 모시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917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조카랑 끝말잇기 하는데요. 제가 자꾸 칩니다. 모르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아는 단어인데 순간 잘 안 떠오르시는 거겠죠. 조카가 마지막에 삼촌 공부 좀 해 이러는데 자존심이 뭉개졌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지셨어. 언젠가는 이기고 말 거야 하시면서 5824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쿨의 너의 집 앞에서 4178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시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주말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로 찾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청플리는 서민기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학창시절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친구들과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노래방으로 달려가 실컷 노래를 부르던 일. 또 코요테나 쿨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용돈을 한푼 두푼 모으던 설렘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하루는 H.O.T. 형들이 수원으로 공연을 왔던 날입니다. 친구들과 큰맘 먹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공연장에 갔는데 가보니 저 같은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얘네들도 다 수업을 제끼고 왔다는 거지? 너무나 자유로운 얼굴로 공연을 즐기는 또래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H.O.T.를 직접 본다는 마음에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와, 공연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CD보다 박진감 넘치는 라이브, 기가 막힌 댄스. 공연이 끝난 뒤 아쉬움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노래방으로 직행했죠. H.O.T.와 잭스키스, 코요테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부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던 그 하루가 아직도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의 작은 일탈은 청춘의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열창했던 노래 H.O.T.의 행복,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코요테의 순정.

청플리 서민기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콘서트는 좀 다르죠. 이 가수들의 실제 목소리와 호흡

호흡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짜릿하고 그리고 많은 관객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 현장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눈과 귀가 호강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콘서트. 그 느낌을 우리 서민기님이 사연으로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추억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꺼내서 언제든지 떠올려봐도 행복하잖아요.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풀리로 찾아갑니다. 이번 주인공은 장승은님의 사연입니다. 27년 전 일산 신도시에 살던 저는 서울에 나가려면 늘 자유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꽉 막히는 일도 드물어서 창문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시원하게 달리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볼륨을 한껏 키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를 직접 녹음해서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CD도 있었지만 제 자동차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 듣는 아날로그의 낭만이 있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였는데도 좋아하는 노래는 몇 번이고 돌려가며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대는 그 감성 모르겠죠?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달리는 자유로. 이번 주말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자유로를 다시 달려보고 싶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볼륨을 높인 채 그때 그 노래들을 들으면 20여 년 전의 청춘이 다시 찾아올 것 같네요. 자유로에서 신나게 들었던 내 최애곡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장승은님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다 카스트 테이프에다가 좋아하는 곡도 쫙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곤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볼륨을 높여 진행할 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딱 눌러갖고 녹음하려고. 그 노래 딱 나가요. 그래서 아싸 나왔어 하는데 이 곡은 H.O.T의 행복. 아, 이브 누나가 망쳤다며. 왕곡을 깔끔하게 녹음하고 싶었는데 이번 누나, 이번 언니가 끼어들었다며 이런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들으면 좀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색연필인가? 그걸로 테이프 이렇게 감아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아날로그 추억이 있네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서민기님과 장승은님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어요. 이 곡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Like this.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2004년에 개봉했던 로맨스 영화 If Only의 주제곡입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이 직접 부른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이포니에서 제니퍼 러브 휘시 부른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최근에 재개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연인과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면 만약 이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상상해봤을 이 질문을 애틋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사업가 이안이어 사랑하는 연인 사만다를 사고로 잃고 난 뒤에 기적처럼 그날 하루를 다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남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여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제발 이번에는 말해라. 한 번만 더 안아줘라. 이렇게 속이 타기도 합니다. 이프 온니를 인생 로맨스, 눈물 버튼 영화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감정을 완성한 노래가 바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입니다. 극 중에 이 사만다가 졸업 공연에서 직접 부르는 장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알려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오늘 한 번 더 표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If Only 만나봤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 라라랜드 토토본, 오늘은 2007년 가요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매주 토요일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 토토보.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2007년으로 떠나볼 겁니다. 2007년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2007년에는 말이죠, 남녀 모두가 스키니진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때입니다. 또 미니홈피,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던 그때입니다. 벌써 19년 전 일이네요.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2007년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때라고 합니다. 스물스물 2007년의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토토본 그 시절의 히트가요 들어보면서 그 시절과 함께 추억해볼까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려고 했는데 아침 7시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평일에는 알람도 못 듣고 자다가 놀라서 후다닥 나올 때가 많은데 주말에 뭔 청개구리 심보인지 일찍 깬 김에 세탁기 돌리고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한가롭게 라라랜드 들어야겠습니다. 주말이 길어서 좋습니다. 일찍 깨셨으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죠. 4821님 보내주셨어요. 뭐 세탁기도 돌리시고 청소까지 하시고 다 클리어 하시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개운하시겠어요. 6718님 친구랑 서로 SNS 감시하기로 하고 홈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대요.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주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다양한 기구와 운동복만 늘어나네요. 장비 욕심부터 생겨서 큰일입니다. 보아하니 제 친구도 뭘 계속 사는 분위기예요. 참 하찮고 쓸데없는 경쟁입니다. 오늘은 라라랜드 들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뭔가 작심을 하고 해야겠다 싶을 때 사실 이 장비가 굉장히 이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6718님 뭐 많은 것들을 좀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쭉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트 혼자 하면 이거 꾸준히 이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친구랑 서로서로 체크하면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도 같아요. 오늘 토토본 2007년 히트 가요 중에 짜릿한 퀴즈 타임도 있습니다. 퀴즈 타임 시원한 커피를 10분 뽑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토토본 2007년 가요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곡은 와우, 이 노래가 19년 전 노래예요?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싹쓸이했던 섹시 디바가 있습니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도입부 굉장히 강렬했죠. 일명 마귀춤이라 불렸던 무대 퍼포먼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비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아트 역을 600회나 연기를 했고요. 최근 뮤지컬 배우 꿈의 무대 뉴욕 브로드웨이 시카고 주역으로 발탁됐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비의 강렬했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풋풋하고 당찬 피아노 락 스피릿으로 이어보겠습니다. 2007년 두 번째 명곡 피아노를 치면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던 19살의 소녀 등장입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일본에서 활동하면서요. 이 오리콘의 혜성이라 불리던 유나가 대한민국 정규 무대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곡입니다.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달라는 당돌하고 솔직한 사랑 공식, 컬러링 벨소리 이 노래 엄청 쓰였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가요계의 뜨거운 솔로 디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당차게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밀번호를 해제했던 그 시절, 유나의 비밀번호 486, 이렇게 두 곡입니다.
1: Hey, hey,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whoa, whoa, Ivy? Hell, man.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왔습니다. 2007년은 2세대 걸그룹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일명 소몰이 창법에서 아이돌 그룹의 후쿠송으로 흐름이 바뀌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가요계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7년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들끓게 했던 원더걸스. 2007년 9월 발매되자마자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물들였습니다. 중독성 강한 80년대 복고풍 디스코 리듬의 찌르기 춤 기억나시죠? 군인, 경찰, 학생들, 수많은 연예인들까지 너도 나도 패러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요. 국내 인터넷 문화와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후쿠송의 시작이죠. 태미의 흥행 열풍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설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아홉 소녀의 눈부신 시작. 박진영의 원더걸스라며 이수만의 소녀시대가 역사적인 데뷔를 한 해가 바로 2007년입니다. 9인조 아이돌 걸그룹이죠.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데뷔곡은 다시 만난 세계. 지금 들어도 아주 풋풋합니다. 맑고요. 청량하고 그리고 완벽한 칼군무로 가요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소녀시대의 등장이 19년 전이라고 합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보통은 오늘은요 2007년 가요계 히트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토 오본 2007년 타임머신 추억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청춘 남녀의 마음을 강타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국의 커피 열풍을 일으킨 커피 프린스 1호점이 되겠습니다. 공유 씨하고 윤은혜 씨가 열연을 했습니다. 이 풋풋한 러브 스토리 굉장히 예뻤고 재밌었습니다. 인기도 많았었고 카페 이름이 커피 프린스 남자만 취업이 가능한 커피숍인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윤은혜는 남장을 하고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짧은 커트 머리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린스의 이 까칠한 사장님, 이 최한결의 공유 씨 매력 있죠.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커피 프린스 명대사 중에 나갑니다. 남장을 한 은찬이를 사랑하게 된 최한결. 자기 마음을 도저히 속일 수 없어서 은찬이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 2번. 네가 남자건 오징어든 상관없어. 3번. 뚝 떨어지네요. 뒤에서. 3번. 네가 남자건 펭귄이든 상관없어. 가보자. 남극까지. 좀 어렵습니다. 저 가물가물한데? 커피 프린스 1호점. 저 분명히 봤는데. 2007년 최고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한결이는 은찬이가 뭐든 상관없다고 했을까요? 1번 외계인, 2번 오징어, 3번 펭귄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2007년의 추억을 제대로 깨웠으니까 이번에는 2007년 눈물과 감성을 물들였던 전설의 발라드. 좋다. 발라드 대결로 넘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90년대 애송이의 사랑으로 가요계를 흔들었던 17살의 여고생 가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 아주 화려한 부활을 알렸죠. 성숙하게 컴백한 양파입니다. 사랑 그게 뭔데 6년 만에 화려한 또 컴백이었습니다. 오랜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인기. 발매 직후에요. 모든 음원 차트와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싹쓸이 한 곡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노래방에서 여성들의 압도적인 선곡 1순위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양파의 감성 폭발에 맞서는 발라드 명곡, 발라드 황태자의 화려한 재기, 바로 이기찬의 미인입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감기의 뒤를 이은 초대형 히트곡이죠. 2세대 걸그룹의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묻히지 않았던 감성 발라드. 도입부의 현악기 연주가 시작될 때부터 가슴이 쩌릿쩌릿합니다. 2007년 히트 가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이기찬의 미인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토요일 토요일도 이번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원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이기찬 씨의 미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2007년 가요계로 다시 떠나볼까요? 라라라리라라 짝사랑의 아픔을 담은 허스키 보이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2007년 내내 대한민국 남성들의 노래방 1순위였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다른 남자에게 부탁하는 애절한 가사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 여자분들 이 가사 듣고 눈물 버튼 많이 눌렸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 어디 없나?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 씨가 짝사랑의 아픔으로 가슴을 울렸다면 이 곡은 삶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준 공식 국민 가요입니다.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원곡은 이적과 김동률 씨가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곡이었지만 2007년 인순이 씨가 특유의 성량과 감성을 담아서 리메이크하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그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토보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포토본 2007년 가요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억 여행 잘 하셨습니까? 아, 이 노래가 유행할 때쯤 나는 이랬었는데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가 2007년이었구나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아 2007년에 이랬구나 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토토본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죠.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한결이는 은찬이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려우셨습니까? 아주 쉬우셨습니까? 1번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하네 가보자 갈 때까지. 2번 네가 남자건 오징어든 상관없어. 정답이 이렇게 후반부에 확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3번은 네가 남자건 펭귄이든 상관없어 가보자 남극까지. 근데 3번 이 대사도 꽤 괜찮네요. 하지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하네 가보자 갈 때까지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토본 함께 즐겨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리쌍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발레리노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선곡을 했고요. 전해드리고 저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때는 한여름. 그 여자의 얼굴로 강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녀가 잠에서 깰 때까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손차양이라고 하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면 우리는 손을 이마 위에 올려 햇빛을 가리곤 합니다. 그 한 뼘의 그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 때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찡그린 얼굴을 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사랑 또는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한 뼘의 그늘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음악과 함께 떠올려보고 싶은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Season in the Sun, 글래멍딘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찡그리거나 지치지 않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휴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나눠 듣는 것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편안함을 주는 방법일 겁니다. 어떤 노래 좋으세요? 팝송도 좋고 월드뮤직도 좋아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 영화 두 편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TH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이어가죠. 다미스 루소스의 Forever and Ever 하고요. 나나 무스꾸리의 노래예요. Only Love.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그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7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퍼프 대디의 I'll Be Missing You예요. 1997년 3월 힙합계 거장이자 퍼프 대디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노토리어스 B.I.G가 총격 사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퍼프 대디가 친구를 추모하며 만든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를 샘플링했고요. B.I.G 아내였던 페이스 에반스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애절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미국 빌보드는 물론 영국 싱글 차트에도 1위에 오르며 1997년 여름을 깊은 그리움으로 물들였던 노래 퍼프 대디의 I'll Be Missing You입니다.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매주 일요일에는 두 편의 영화를 귀로 감상하시는 건 어떠세요? 때론 주제별로, 때론 소재별로 그때그때 보면 좋을 영화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네마 스토리, 오늘도 최은영 영화평론가의 안내로 출발해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귀로 감상을 해볼까요?
1: 네, 오늘은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김희진 감독, 송중기, 최성은 주연의 2024년작 한국 영화죠. 로기완이라는 작품입니다.
0: 로기완, 어떤 내용의 영화일까요?
1: 네, 로기완은 주인공의 이름이죠. 네. 북한 출신의 남성, 이 로기완의 불우한 생애에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낯선 땅 벨기에 브뤼셀에서 불황자로 살아가는 로기완의 지갑에는 어머니의 시신을 판 돈이 들어있죠. 연길에서 사고로 죽기 전 어머니의 뜻이었고 그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나서 유럽 땅을 밟습니다. 로기완은 브뤼셀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어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하고요. 조선족의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서 국경을 넘었던 것도 이렇게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인데 상황과 환경은 꼬일대로 꼬여서 사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 출신임을 증명해야 해줄 서류가 필요한데 네. 그런 서류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브뤼셀에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베이징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신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는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해결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시신의 대가로 받은 전 재산도 강탈당합니다. 로기아는 자신의 지갑을 턴 남한 출신 여성 마리와 엮이게 되는데요. 이 마리 역을 최성은 씨가 연기를 하고 있죠. 전직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마리는 갱스터들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게임, 그러니까 사격 도박을 진행하는 선수로 뛰고 있는데 사실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말 자신을 망가뜨리는 네,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극한의 비참함에 내몰린 로기완과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마리는 자꾸만 얽히기 시작합니다. 네. 로기완은 벨기에 난민 심사관에게서 북한 출신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니 강제 송환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죠. 그 과정에서 그는 갱스터에게 위협받는 마리까지 구출해야 합니다.
0: 그 영화 로기완 원작이 있는 영화죠. 네. 조혜진 작가의 장편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가 원작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로 그 데뷔를 한 김희진 감독은 원작 소설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설에는 없는 인물인 마리와 마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로기완 역을 맡은 송중기 배우는 난민이 겪는 고난과 장벽을 완벽하게 묘사를 했고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몰입도를 좀 더 높여주고 캐릭터의 이해를 도와주는 점에서 굉장히 평가되는 작품이고요. 또 벨기에를 배경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색다르고 이국적인 풍광 때문에 네. 또 영화의 분위기가 더 살아났다고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로기완이라는 인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증명서 한 장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한 명의 초라한 개인이 됐죠. 영화는 한 인간의 이해라는 점에서 고통에 대한 연민을 보여줍니다. 로기완은 원작의 화자였던 김 작가의 시선을 제거한 자리에 로기완이 바라보는 마리의 고통을 추가해서 인간의 연민은 어느 자리에서건 상호적일 수 있음을 간파합니다. 원작에는 김 작가라는 인물 등장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대신 마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로기완과 마리는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지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데요. 둘 다 어머니가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인데요. 로기완은 가난과 추방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지만 마리는 풍족한 환경에서도 마약과 범죄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한쪽은 타의로 한쪽은 자의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각자 다른 이유로 위태로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0: 로기안과 마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안정을 찾고 함께 미래를 그리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우죠. 혼자일 때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1: 영화 로기안 살펴봤습니다. 영화 음악 들어봐야죠.
0: 네. 송중기 배우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태양의 후예 OST 중에서 윤미래의 Always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이 곡 듣고요. 두 번째 영화 만나보죠.

0: 태양의 후예 OST 중에서 윤미래 Always 듣고 왔습니다.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 만나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김희진 감독 송중기, 최성은 주연의 2024년작 한국영화 로기완이었고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작인데요. 프레데릭 셀베르 감독 김민아 주연의 영화 하나코리아라는 작품입니다.
0: 하나코리아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이 영화의 주인공 고향 북한 양강도를 떠나서 남한으로 온 21살의 혜선이라는 여성입니다.
0: 네.
1: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고 그 의지로 이제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직업 교육 상담을 받으면서 보통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뭐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나원에서 직업 교육을 하는데 뭐 제가 제빵 뭐 손톱 손질 이런 기술 배우기를 거부하고 대학에 가겠다. 대학에 가서 간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원 직원들이 그 지금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너무 힘든 길이 될 텐데 그리고 한국에 그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 않다.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제 이 그 혜선이라는 인물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는 아픈 어머니의 약 값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먼저 탈출을 했다가 거기서 농가에서 얹혀 살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성희롱인 거죠. 아이를 낳아달라는 그 주인의 요구에 남한으로 도망치게 된 상태예요. 지치고 메마른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던 그는 비슷한 일을 겪은 숙희 그리고 천진한 그 중국에서 온 탈북자인데 그냥 천진한 소녀 보미를 만나서 차츰 웃음을 찾아갑니다. 이 숙희 역을 김주령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네. 보미 역을 안서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죠. 식당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 보지만 낯선 서울살이는 버겁기만 하죠. 간호사의 꿈을 가진 혜선은 안정적인 길 대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험난한 선택을 하고 열정만큼 세상도 호락호락하면 좋겠지만 어쩐지 남한 사회는 친절한 듯 불친절함 투성이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하죠.
0: 덴마크 출신 감독 연출을 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알려진 샤론 최가 공동 각본으로 참여한 합작 영화인데 탈북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들과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1: 네, 일단 이 영화는 그 외국 감독이 연출을 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죠. 좀 다른 시선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는 작품이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부산영화제 그 플래시 포워드 부문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 프레드릭 쉘베르 감독이 한국 덴마크 제작진과 함께 5년여의 시간을 들여서 30여 명의 탈북인을 만나서 인터뷰한 후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쉘베르 감독은 탈북을 정치적 소재가 아닌 인간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수년간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축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만큼 극적인 연출보다는 인물의 침묵과 표정에 보다 집중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에 국정원 직원과 의료진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목소리와 뒷모습만 제시하는 연출이 있는데 그 주인공 혜선이 느끼는 굉장히 낯섦, 경계심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샤론체, 봉준호 그 감독의 통역사로 알려졌지만 본인도 이제 영화 감독을 이제 지망하고 있고 이제 이 영화에서 각본을 맡았는데 그 외국 감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말 촘촘하게 메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외부인의 거리감과 내부인의 현실감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작품이고요.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킥포인트는 그 혜선 역의 김민아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김민아 배우는 파친코라는 작품에서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 영화의 혜선 캐릭터도 사실은 비슷한 결의 캐릭터예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힘든 상황을 헤쳐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감정을 막 폭발시키지 않아도 그 불안과 외로움, 죄책감, 희망 이런 것들이 그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북한 사투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어서 해설인이라는 인물을 정말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친코에 이어서 이 작품에서도 삶을 버텨내는 여성의 시간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주령 배우, 안서연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여성들의 연대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대는 세 여성의 관계가 따뜻한 온기를 저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그냥 탈북민의 얘기라고 보기에는 뭐랄까요? 한 여성의 이제 특별하지 않은 그 평범한 여성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김민아 배우가 한국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일들이 사실은 젊은 여성이 아르바이트든 뭐 일을 하면서 겪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 성희롱을 당한다든지 갑질을 당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탈북민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청춘의 어떤 어려움을 담은 영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서 좀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고 정적인 연출이 또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영화 음악 들어봐야죠.
1: 네, 파친코 OST 중에서 그레스루츠의 Let's Live for Today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정리할게요. 오늘은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였죠. 김희진 감독, 송중기, 최성은 주연의 영화 로규환과 프레드릭 쉘베르 감독, 김민아 주연의 하나 코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빠진 곡 OST 중에 그라스루츠 Let's Live for Today 듣고 왔습니다. 이 여름에 들으면 너무나도 시원해지는 노래들이에요. 독일의 유로댄스 그룹 리얼메코이와 MC 사르가 함께한 Another Night 하고요. 하더웨이의 What is Love 그리고 일옵션의 원에이 티켓까지 들려드릴게요.

리얼메고이와 MC 사르의 Another Night, 하더웨이의 What is Love, 일옵션의 One Way Ticket이었습니다. 이어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들려드릴게요.

라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일요일을 선물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 버텨왔다고 건네는 칭찬의 선물이고요. 또 새로운 한 주도 잘 이어갈 거라고 보내는 격려의 선물이겠죠. 오늘도 그 선물 같은 하루 속에서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홀앤오츠와 She's Gone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한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색상별로 분리하는 건 기본. 떡볶이 국물처럼 빨간 얼룩이 묻었을 땐 주방세제로 살살 문질러주고, 섬유유연제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꿉꿉한 냄새가 나서 양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무엇이든 공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정석대로 차근차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0: 유나 비밀번호 486 들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빨래하면 그냥 세탁기에 우르르 넣어가지고 한 번 돌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요. 색상별로 분리해서 빨아야죠. 또 어떤 얼룩이 묻었냐에 따라서 세제도 달라지죠. 기껏 열심히 빨아도 집안 습도가 너무 높으면 냄새나기 일쑤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꿉꿉하고 습도 높은 여름철에는 빨래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뭐 저는 솔직히 빨래라는 거를 할 때는 그냥 막 놓고 하긴 하거든요. 뭐 세제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같은 날씨에 잘못 말렸다? 아, 냄새가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빨래 덜 말린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굉장히 바짝 마를 수 있는 그 날씨를 저는 좀 찾아서 예, 빨래를 넣는 편이고요. 아, 그 빨래 덜 말린 냄새가 나면 다시 빨아요. 그냥. 예, 제가 또 홍콩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때 그 기숙사에 건조기가 없었어요. 근데 홍콩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막 습도 몇이지 하고 보면 막 90%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에 자꾸 곰팡이가 펴고 그리고 너무 그 빨래 덜 말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빨래를 잘 안 했어요. 그냥 옷을 좀 깨끗하게 쓰고 웬만하면 특히 뭐 청바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빠는 좀 더럽지만 근데 그 더러운 것보다 냄새 나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좀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비법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날씨 좋을 때 말린다? 뭐 그거밖에 없었고 그 자취할 때는 대구에서 자취했을 때는 건조기가 그 오피스텔의 기본 옵션으로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 제습기 그래서 홍콩에서 저랑 같이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자기 혁명템을 가져왔다면서 제습기를 이렇게 탁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틀어놓으니까 진짜 물이 금방 차가지고 이렇게 습했다고? 근데 제습기랑 같이 말려도 방 안에서 그거 딱 틀어놓고 말려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뭔가 빨래 꿀팁 아니면 말리는 꿀팁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요즘에 진짜 그 빨래 덜 마른 냄새 이거 은근 많이 맡아볼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아무튼 네. 갑자기 뭔가 주부 구단 같은 그런 대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현명한 방법들, 비법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어느새 주말도 가고 있네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박세별 노래할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신청곡들도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7011님, 언니, 저 원래 본인을 3인 칭화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땡땡이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새로 사귄 남친이 자꾸 연석이는 하고 말하는데 왜 귀엽죠? 아, 3인칭. 유언이는 유언이가.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전남친들에게. 예, 왠지 모르겠지만 이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이 어렵지 이게 점점 그 강도가 조절이 안 된달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가 지금 인간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이런 시절 한 번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남자친구가 그런다? 아, 이거 조금 엄청나게 사랑에 빠지셨나 보다, 7011님. 이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3인칭도 싫어하고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오빠가, 아, 오빠가 이거 했어. 오빠가 유언이 데리러 갈게. 네. 근데 저도 이것도 처음에는 뭐, 아! 제가 싫어하는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싫다 이랬는데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뭐, 아, 오빠가 오늘 이거 할게 하면은 좀 괜찮던데요? 그래서 사람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정이 떨어져서 헤어질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아, 그 정 떨어지는 그 애칭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 자꾸 여친이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친이는, 그러니까 자기는 남친이는이고 저는 여친이. 이제 여친이는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5만 점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정색하고, 근데 그런 애칭은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여친이는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바꿨었. 기억도 나네요. 애칭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원이는 애칭 싫어. 넘어갈게요. 2069님, 친구가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냐는데 한참을 고민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유원님은 어때요?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진짜 정말요. 왜냐면 저희 집에 사는 고양이가 저희 집은 부잣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호사를 누리는 우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자고 싶을 때 그냥 널브러져서 자죠. 그리고 모두가 다 예뻐해 주죠. 그리고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또 아,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괴롭히지도 않죠. 놀아달라고 애교 좀 부리면은 바로 놀아주죠. 그리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죠. 아, 고양이만큼 상팔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고양이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잣집 고양이. 아니면은 날씨 좋은 나라의 고양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2069님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실 거예요? 궁금하다. 네, 함께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생각해보시고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캐스커, 꼭 이만큼만. 한희정, 우리 처음 만난 날.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맞이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9위 존박의 베이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존박 씨의 목소리 그리고 달콤 달달한 가사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죠.

6위는 국민 가수 이승철 씨의 My Love입니다.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노래인데요.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한 커플의 프로포즈를 다큐 형식으로 촬영해 화제됐던 노래입니다. 죽여.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 21의 Falling in Love입니다. 레게 스타일의 힙한 멜로디가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죠.

다이나믹 듀오의 뺨이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발라드, 댄스, 또 힙합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가 사랑을 받았네요.

0: girl gone better.
1: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위는 에이핑크의 노노노! 밝고 희망찬 가사 덕분에 위로송으로 많이 알려졌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2056님께서요. 와, 이번 달 지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만 50만 원을 썼어요. 크게 다치고 아픈 데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죠? 50만 원이면은 꽤나 많이 들었네요, 정말. 어디에 많이 쓰셨을까요? 뭐 수액 같은 거 좀 맞으셨나? 옛날에 저 막 독감 걸리고 수액 맞고 그랬을 때 한 2, 3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50만 원은 꽤나 많이 쓰셨네요. 그래도 지금 어디 막 아프고 그런 데는 없으신 거죠? 그럼 다행입니다. 김아진님, 랩뿅! 조립 블록 아시죠? 요즘 거기에 꽂혀서 하나 둘 모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비싼데 조립하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싹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알죠, 알죠. 랩뿅. 은근 비싸죠. 그게 정품으로 구매를 하면은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랩뿅 이런 거를 그 작은 걸 뭘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랩뿅처럼 좀 나의 정신을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면 뭔가 다른 생각, 잡생각을 안 하게 돼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거 만드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만드는 건 싫어하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구경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있던데. 뭐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꽃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동물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조립하셨을지 함께 다음에는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시스타의 Give it to me.

시스타 Give it to me 들려드렸고요. 정구명님께서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16년 지기 친구가 어느덧 오형제의 엄마가 되었더라고요. 와, 오형제. 와, 콩으로 라디오 들으라고 홍보했어요. 아, 그리고 저도 내년에 결혼합니다. 아, 구명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홍보까지 해주시니 아유, 더더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16년 지기 친구면은 아유, 엄청 오래되셨네요.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오형제 엄마가 되었다니. 아, 오형제 어머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분도. 와. 우리 구명님께서도 결혼하시고 또 좋은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진짜 제 주변은 결혼을 되게 빨리 해가지고 친구들 한 두 명 빼고는 다 결혼을 했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사회를 되게 많이 봐줬어요. 그리고 자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아기를 낳는다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언니들은 아기를 다 낳는데 아직 친구는 없거든요. 아야, 친구가 아기 낳는 거를 좀 상상해 보면은 기분이 뭔가 싱숭생숭하고 이상할 것 같아요. 고명님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끝곡으로는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목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영어 가사가 우리의 귀에 쏙쏙 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고요.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세 번째,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미션 문장부터 잘 떠올리고 계시죠? 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Virginia to Vegas의 2022년 곡 No Excuses 라는 곡입니다. No Excuses. 아무래도 핑계대지 마라! 이런 가사들이 들리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그런 가사가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Okay, it's time that I drop the act. 자, 첫 소절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Okay, 그래, it's time, 뭐말 시간이야. That I drop the act. 자, drop the act라고 하면 연기를 그만하다 정도 되겠죠. 그래, 연기를 그만할 시간이야. I got it bad for you, baby. Is that so bad? 라고 했습니다. 지금 I got it bad for you, baby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I got it bad for someone 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푹 빠졌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got it bad for someone. 난 누군가에게 푹 빠졌어. 난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해 라는 뜻으로 I got it bad for you 라는 소절이 들린 거예요. 근데 뒤에 들렸던 Is that so bad? 네, 이 소절의 bad는 나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빠?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got it bad for you, baby. Is that so bad? 잘 이해되시죠? I don't know how to tell you.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That one night in college. 자, 이 부분부터 이제 회상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풋풋합니다. 대학 시절 어느 날 밤 We almost went home with each other.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거의 집에 같이 갈 뻔한 거예요. We almost went home with each other. 우리가 거의 집에 같이 갈 뻔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wish we had. 나는 약간 우리가 그랬었다면 싶어 라는 뜻입니다. 그랬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말이죠. 아,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But we've been dancing around it. 이 소절까지 들어봤단 말이죠. 여태까지 미션 문장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we've been dancing around it. 이 문장이 정답이어야 할 텐데 정답 맞습니다. Dance around something 이라고 하면 돌려 말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We've been dancing around it.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목적을 두고 그 주변에서 계속 춤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떠올려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We've been dancing around it. 네, 그래서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다 라는 소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We could tell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at it's dumb to try. It's dumb to try.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It's dumb to try. 시도하는 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Or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and got no time. 혹은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고 and got no time. 시간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라는 문장이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이 문장이었어요.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Or I think love is stupid. 혹은 아니면 나는 I think love is stupid. 사랑은 바보 같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이 문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끝부분에 exclusive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Exclusive 무슨 뜻일까요? 독점적인이라는 해석이 되죠. 나는 뭔가 독점적인 걸 찾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건데 지금 이 독점적인 뭔가라고 직역을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나는 좀 진지한 관계를 찾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예, 어떠세요? 훨씬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변명일 뿐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every time you're in my presence.
1: 당신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0: Every time you're in my presence.
1: 이해되시죠?
0: I send a flirty you up message.
1: 나는 이 메시지를 보낸대요. 근데 어떤 메시지냐면 a flirty 메시지를 보낸대요. 이 flirty라고 하면 작업용 멘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를 보내지. I send a flirty message. 근데 그 작업용 메시지가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you up 이거예요. you up 예.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시지의 한 형태가 되는데 너 앉아? 이런 느낌입니다. 앉아? You up? 예, you up? 어렵지 않죠?
0: I send a flirty you up message.
1: 나는 이렇게 작업용 메시지, 추파를 던지는 앉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0: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1: 자, second guessing이라는 표현이 들렸어요. 뒤늦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미션 문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0: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1: 이해되시죠?
0: I think I love you. There, I said it.
1: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말했지.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그만대고 우리 솔직해지자라는 말이 되겠죠. 솔직하게 우리 사랑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Virginia to Vegas의 No Excuses.

0: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 타임! 첫 번째,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요, dance around it 이라는 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We've been dancing around it. 기억나시죠?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죠? Beat around the bush. 이 표현을 응용을 해서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처럼 대체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우리는 요점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다. 라는 상황에 딱 들어맞죠. 두 번째,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이거였어요.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You've had a lot on your plate. 이처럼 접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접시에 뭔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You've had a lot on your plate. 네,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대체 문장으로도 표현해 보시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가사에서 이 second guessing이라는 표현이 응용이 됐었죠.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이 문장이었습니다. Why are we making this so complicated?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겠죠. Why are we making this so complicated?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다 통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We've been dancing around it. We've been dancing around it. We've been dancing around it. 두 번째,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세 번째,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문장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팹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화사 씨의 굿 굿바이 떼창 영상입니다. 인천에서 진행된 싸이의 흠뻑쇼 공연에서 화사 씨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굿 굿바이를 불렀는데 관객들의 엄청난 떼창이 따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노래가 끝나는 순간까지 영화 같은 연출을 선보인 화사 씨. 굿 굿바이 무대 영상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노래 들어볼게요. 화사 굿 굿바이, 이어서 싸이 예술이야 두 곡 들려드릴게요.

0: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2026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있던 날 하프타임쇼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화제였죠. 쇼의 첫 문을 연 건 팝의 여왕 마돈나가 2000년에 발표한 히트곡 뮤직 이었고요. 이어서 BTS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던 곡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성공적으로 선보여서 큰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노래들 들어볼까요? 마돈나 뮤직, BTS 다이너마이트.
1: Hey Mr. DJ, put a record on. I wanna dance with my baby.

마돈나 뮤직, BTS의 다이너마이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047님께서요. 아, 저희 남편은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같이 마트 가기로 했었는데 벌써부터 궁시렁거리네요. 아이고, 지겨워. 아유, 그러게요. 어차피 같이 갈 건데, 그죠? 어차피 같이 따라갈 거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데. 왜 군말을 붙이는지 저희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차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좀 궁시렁궁시렁 뭐 한마디씩 붙이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가 뭔가 나름 저항의 표현이 아닐까. 근데 그 저항이 그렇게까지 길게 가거나 강하게 가진 않는 걸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5047님도 좀 남편분을 귀엽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아, 또 꽁시렁거리면서 따라올 거면서 이렇게. 네. 이거 좀 자랑하는 그런 문자는 아니겠죠? 제가 눈치를 못 챈 거 아니겠죠? 네, 아무튼 귀엽게 오늘부터 봐주시는 걸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르티스의 Red Red.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내 취미는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카페 맛집을 찾는 일이다. SNS에서 광고하는 그런 데 말고 진짜 내 돈 내 산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발견하는 걸 좋아한다. 보통 숨은 맛집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다는 거. 해사한 미소를 장착한 사장님이 계신 카페는 100% 무조건 맛집일 확률이 높다.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쓴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완전 입맛 저격! 맛있는 메뉴를 발견하게 될 때면 그렇게 뿌듯하고 짜릿할 수가 없다. 오늘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주말이니까 동네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탐색해봐야지. 조금 더 새로운, 그러면서도 딱 내 취향인 그런 카페를 발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One More Chance 카페에 앉아 들려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630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정말 동네에 숨겨져 있는 맛집이나 카페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동네에 있는 카페를 가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 6307님처럼 발굴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인기가 없을 때 내가 갔는데 와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고 대신에 좀 살짝 뜨고 있다. 뭔가 여기 사람들이 졸로 스멀스멀 가는데 저기 좀 줄 좀 서 있는데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또 꼭 먹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동네에는 이런 카페나 숨겨져 있는 맛집들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저희 동네는 정말 그런 게 없는 동네인데 네, 저희 동네는 그 자동차 수리하는 걸로 유명한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 둘씩 요즘에 빵집이 맛있는 게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골목을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방앗간처럼. 동네에 맛집이 많은 거는 참 진짜 복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 사연 보내주신 6307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듣고 올게요.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W의 Shocking Pink Ros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9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정체는 오전 10시쯤 늘기 시작하겠고 오후 4시쯤에 가장 막히겠습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위주로 혼잡하겠는데요. 강릉과 양양에서 출발하신다면 원활할 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부근에서 많이 막히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인제터널 부근 통과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근거리 나들이 차량이 더해지면서 경기권인 설악에서 강일까지 길게 막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진 도로 흐름이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린 끝없이 멀리 돌아만 왔죠. 엊그제부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와줘요.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게 참 많은걸요. 익숙해질 즈음 그댈 기다리는 게 왠지 마주칠 것만 같아 마음이 떨려요. 조지의 바라봐줘요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조지의 바라봐줘요. 7월 26일 일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3735님, 서울과 홍천을 오가며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여름이면 옥수수 수확하느라 바빠요 하셨네요. 주말도 없이 지금 바쁘게 옥수수 수확을 하고 계실까요? 정순아님, 아파트 옆 도서관이 무더위 쉼터인데 저번 주까지 한가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자리가 아예 없어요. 동네 어르신, 아이들, 학생들 다 모여 더위도 식히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름을 느낍니다. 쉼터가 되는 공간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모이고 책도 보고 더위도 식히고.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그리고 M4의 널 위한 멜로디 들으셨습니다. 1282님은 더위를 못 참는 저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가을은 언제쯤 올까요?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걸 날짜를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기다리시죠. 그럼 좀 정확해지잖아요. 9월 25일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이영선님, 집이 산 근처인데 여름이 되면 진짜 나방과 모기가 무지무지 나타나요. 다 막혀있는데 어디로 들어올까요? 막혀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방충망도 있고 저는 심지어 그 창문에 보면 창틀에 물구멍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런 벌레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 플라스틱으로 된 마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사서 다 막아놓고 또 그 창과 창이 이렇게 열리고 닫힐 때 서로 공간이 난다고 해서 막 거기까지 창틀과 창문 사이 막 사이사이까지 막아도 아, 참 어떻게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산 근처에 일단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근처시면 이런 곤충이나 벌레들이 훨씬 많을 텐데 아, 참 막기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0996님, 여름엔 물냉면을 자주 먹는데요. 냉면 먹으러 나갈 땐 긴 얇은 남방을 입습니다. 냉면 먹고 나면 으스스해서요. 준비 철저하죠? 목적이 뚜렷하니까 어떻게든 대처해서 내가 그걸 먹고 말리라. 작심하고 맛있게 드시는 거겠죠. 같이 노래 듣죠. 김하은 님이 신청하셨어요. 핑클의 루비.

보기엔 성공한 샐러리맨 스기야마. 열심히 살아가다 공허함을 느끼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맞은편 건물 댄스 교습소 창문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는 아름다운 마이를 발견한다. 퇴근하는 길 지하철에서 종종 그녀를 바라보던 스기야마는 용기를 내 댄스 교습소에 등록해 사교 댄스를 배운다. 어쩌다 다른 수강생과 아마추어 댄스 대회에 나가게 된 스기야마는 댄서 겸 강사인 마이의 레슨을 받게 된다. 늘 무표정한 얼굴의 마이는 알고 보니 상처가 있었는데 꿈에 그리던 국제대회에 나가 넘어지면서 그 이후로 내내 파트너만 원망하며 살고 있었던 것. 변두리 교습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재의 삶에도 늘 불만이던 그녀는 스기야마에게 댄스를 가르치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되찾는 중이었다. 댄스 연습을 하다 잠깐의 휴식 시간. 스기야마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다. 창가에 서 있던 아름다운 마이를 보고 등록했지만 무턱대고 추다 보니 어느새 댄스가 좋아졌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피곤한 것도 오히려 기분이 좋다고. 스기야마의 고백에 마이 역시 말한다. 저도 창가에 서서 스기야마 씨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플랫폼에서 스텝을 밟으며 연습하는 모습을 본 순간 왠지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스기야마와 마이는 댄스를 통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영화 쉘리 댄스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먼저 오우누키 타이코의 쉘리 댄스, 더 드리프터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였습니다. 오늘의 장면 이후 댄스 대회에 참가한 스기야마는 모종의 사건으로 대회를 망친 후에 댄스를 마음에서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사이 마이는 다시 댄스를 하러 해외로 나가기로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마이와의 송별회를 열어 스기야마도 초대를 하지만 그는 차마 가지를 못해요. 송별회를 마칠 즈음 마이의 마지막 댄스 파트너를 고르는 시간이 되어서야 스기야마는 가까스로 발길을 돌려 연회장에 도착하는데요. 그를 본 마이가 다가가 쉘리 댄스? 춤을 청하고 둘의 댄스가 시작되면서 오우누키 타이코의 쉘리 댄스가 흐릅니다. 쉘리 댄스 이 곡은 1951년에 초연된 뮤지컬 왕관아의 대표곡인데요. 이 작품을 원작으로 1956년 개봉한 영화 왕관아의 장면이 널리 알려져 있죠.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사실 가장 먼저 왕관아의 율브리너와 데브라코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쉘리 댄스 영화가 시작할 때 멜로디로도 이 곡이 흐르는데요. 영화 앞 뒤를 감싸는 진정한 메인 테마인 거죠. 영화 중간에 대회를 준비하는 스기야마의 모습이 몽타주처럼 흐르는 장면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몰래 비 오는 날 다리 밑 공터에서 혼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댄스 연습을 하는 스기야마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흐르던 곡이 더 드리프터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였습니다. 러브레터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본 영화죠. Shall We Dance. 1996년에 개봉한 수오 마사유키 감독 작품이고요. 당시 일본 아카데미상을 모조리 휩쓸었어요. 스기야마 역의 야쿠쇼 코지는 이 영화 이후 명실상부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가 됐고요. 또 마이 역의 쿠사카리 타미오는 발레리나였다가 이 영화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촬영 후에 실제로 수오 마사유키 감독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OST 들으시면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스텝 좀 밟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소리쳐 5610님이 신청해 주셨고 이어서 토이의 뜨거운 안녕까지 함께 듣죠.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박흥권님, 20개월 된 예쁜 우리 시은이가 요즘 새벽 5, 6시에 일어나 놀아달라고 해서 한참 놀이 중입니다. 문득 아이와 놀다가 그냥 아기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게요. 아이처럼 몸도 마음도 아이처럼 아이와 함께 이 여름 잘 보내시길요. 1145님, 맨날 잘 듣고 있어요. 경상에서 튀김집 하는 미숙인데요. 억울해서요. 뭐가 이렇게 억울하시죠? 장사하면 휴가 때 아픈 곳 치료하러 다니느라 여행을 잘 못 가거든요. 이번에 큰맘 먹고 딸이 패키지 2박 3일 예약해줬는데 싱글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제까지 다 했는데 취소당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이 이유가 뭐죠? 애초에 안 되는 거라면 1인 예약이 안 되게 막아놨어야지. 아니,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거 어쩌란 말인가. 아, 참.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미리미리 휴가 계획하셔가지고 예약도 해놓는 경우가 많으셔서 다른 예약이나 이런 게 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 속상하다. 하지만 뭔가 문이 하나 막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립니다. 다른 계획 아마 따님과 함께 잘 세워보시면 또 다른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전화위복이니까요. 마음 잘 다독이시고요. 이번 휴가는 꼭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박용수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이안의 물고기 자리. 이어서 조성모와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리아나의 Don't Stop the Music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정체로 인한 불편은 없지만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둔대분기점 2차로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동창원 3, 4차로에서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서서히 시작되겠고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라정민의 Say Yes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이번 주 여러분 사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연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바로 여름방학이요.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모습들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키워드 여름방학으로 정해봤습니다. 긴 여름방학 아이들과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계곡물이 시원한 산이나 해수욕장 같은 곳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 노래, 바다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빈 게이,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

마빈 게이, 터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여름방학이에요. 어린 시절 신나는 여름방학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아쉬웠죠. 지금 학생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골랐고요. 반면에 아이들 돌보느라 분주한 어른들은 시간이 얼른 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에픽하이의 원 골랐습니다. Time is ticking.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길 바라는 아이들과 빨리 가길 바라는 어른들의 사이좋은 여름방학을 기원하면서 준비한 곡들이에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에픽하이의 원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난 너에게 늘 좋은 의견을 원했어. 흰 눈이 내리면 너의 생각에 그렇지 않은 적 원했어.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울빛 하얀 추억 속으로.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나만의 회상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연 만나보죠. 최학규님, 저는 귀신도 안 무섭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데 단 하나 무서운 건 아내의 한마디예요. 당신 나 좀 봐. 제가 너무 무섭게 읽었나요? 당신 나 좀 봐 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어떤 뉘앙스든 그러세요? 당신 나 좀 봐. 아, 이런 억양으로 하기에는 대사가 좀 안 맞나? 저 좀 봐요. 뭐 이런. 근데 나 좀 봐 하기엔 나 좀 봐. 이 억양이 좀 잘 어울리죠. 딸은 아빠 거짓말하지 말고 용서를 빌어 하는데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없으실 리가. 없으실 리가. 그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시겠죠. 없으실 리가. 8779님. 아침 저녁 꼭 집밥 열심히 하는 두 아이 엄마지만 여름에 가스불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에어컨 켜고 문 닫고 요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름엔 종종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경화언니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해드십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선택이에요. 배달 그 어떤 음식이든 요즘에 배달로 오는 음식도 진짜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많아서요. 맛있게 아이들과 그렇게 드시고 좀 쉬시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이현주님, 친구가 요구르트 만들어서 택배로 5병이나 보냈어요. 저만 줬다고 쉿 하랬는데 친구야 견과류랑 과일 넣고 잘 먹을게. 지난번에 보내준 것도 너무 잘 먹었어. 나중에 보면 맛난 거 사줄게. 우리 가까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요. 가까이 있었으면 더 자주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을 텐데. 같이 노래 듣죠. 박재범의 좋아, 모모랜드의 뿜뿜.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239님 캠핑 다녀오셨나 보네요. 캠핑은 재미있는데 하고 오면 빨래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 셋이라 수영복도 두 개씩 쓰거든요. 캠핑이 힐링 맞겠죠? 하고 말줄임표를 넣어가지고 사연을 마무리하셨네요. 캠핑은 힐링이죠. 캠핑은 힐링이고 빨래나 이런 것들은 뒷마무리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0481님 포도 수확 시기가 다가옵니다. 장마철이라 넝쿨이 너무 커서 넝쿨 정리 중입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봉지 작업도 다 해놓으셨고 그 나무 밑에 우수수 이 잎들이 떨어져 있네요. 다 정리하셔가지고 잘 익거라. 지금쯤 수확하는 포도 품종이 어떤 걸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0007님 94세 어머니가 키우시는 코뉴어 앵무새가 집을 나가서 애타게 찾고 있어요. 아, 집을 나갔어요 앵무새가? 제가 그 조카가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 앵무새가 잘 날지를 않던데 아마 잠깐 바깥 바람을 쐬고 싶었을까요? 열린 창문으로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앵무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고 해서요.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뭐 물론 소통이 되든 안 되든 모든 반려동물에게는 애정을 갖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더 마음이 많이 가는데 어머니 걱정하시겠는데요 진짜. 김범수 박선주의 노래 남과 여 그리고 김성철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SG워너비의 죄와 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안희로님 어렸을 때 과일씨를 먹은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씨까지 같이 먹으면 뱃속에서 자란다고 놀리셔서 그걸 그대로 믿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안희로님에게 이런 순진했던 과거가 있었다니. 다른 때는 안 믿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개구쟁이처럼 그러셨을 것 같았는데 이런 순수한 시절이 있으셨어요, 안희로님. 근데 정말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우, 어른들은 어쩜 그렇게 아이들 놀리는 걸 좋아하는지. 5145님, 김치가 떨어져 깍두기를 담갔어요. 아니, 아내가 담그는 걸 도왔어요. 근데 제가 더 힘드네요. 제가 물을 썰었거든요. 아유, 그럼 도움 정도가 아니라 힘쓰시는 아주 큰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잘 쓴 것 같아요. 깍두기가 잘 생겼어요. 잘 익어서 집 나간 입맛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깍두기가 잘 생겼다고 말씀하실 만하네요. 크기도 아주 고르게 예쁘게 잘 써셨는데요. 이 맛있는 깍두기의 지분을 크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CGR Sisters의 I Don't Feel Like Dancing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는 약하게 소낙성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을 끝으로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가산터널 출구 갓길은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이천 부근 2,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그 외 고속도로 상황은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귀경 방향 정체가 시작되겠고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0: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백화점에 시계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백화점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는 전략인데요. 오늘 같은 일요일 너무 자주 시계를 보지 않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휴일의 여유를 마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일요일은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죠. 그래서 습관처럼 시계를 쳐다보면서 에고 벌써 아침 9시네. 벌써 오후가 됐네. 이제 오늘도 얼마 안 남았네. 중간중간 더 초조해질 때도 많은데요. 자꾸 시계 보면서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배꼽 시계에 맞추고 햇님이 알려주는 시계에 맞춰 지내면서 유유자적 느낌 가는 대로 지내보시죠.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